아침 공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직 한낮에는 무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더위가 한풀 누그러진 기색이죠. 계절이 자연의 변화 앞에서 힘을 빼듯이 마음에도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빈틈없이 달리고 강하게 버티며 살아가니까요. 더위도 한풀 누그러지고 바람도 한풀 부드러워지듯이 우리 마음도 한풀 수그러들면 좋겠습니다.

꼭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끝까지 내 기세를 세우고 있지 않아도 좋죠. 조금 내려놓고 조금 느슨해지기. 무더위가 한풀 숙듯이 괜히 애쓰며 앞서가던 마음도 잠시 한풀 숙어도 괜찮겠어요. 그러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일지도 모릅니다.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파가니니의 24개요. 원래는 무반주 카프리스죠. 바이올린 솔로인데 오늘은 피아노 반주와 함께한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4개의 카프리스 가운데 11번 C장조 안단테 프레스토 안단테 데이빗 가렛의 바이올린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더위도 어느새 조금은 힘을 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엔 뭐 바람부터 확실히 달라졌죠. 사람 마음도 가끔은 이렇게 한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이기지 않아도 끝까지 버티지 않아도 괜찮은 날. 오늘은 조금 힘을 빼고 가볍게 시작해보시죠. 물론 한낮의 더위는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건강은 잘 챙기시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헤럴드 알렌의 음악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재즈였죠. Sleeping Bee. 아,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의 노래와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들꽃녀님, 이 곡 우리가 전곡 듣기로 들었던 곡 맞나요? 편안합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앨범 전곡 들었었죠. 참 좋은 앨범이었어요. 아까 전에 9212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정원님 숲의 마을은 새벽 5시 40분에 20.5도 아주 시원했어요. 오빠 목사님 둘째 아들 27살 동호가 뇌암 종양이 6cm 발견돼서 오늘 오후에 수술합니다. 왼쪽 마비가 온다고 하지만 소망을 주려고 아들과 함께 기도해 주려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으로 마음 다듬고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머리 위로 큰 하트 하고 있는 잘생긴 청년이 병원 침상 앞에서 침상 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 이 젊은 청년이 아이고 그런 일인데 수술 잘 될 겁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 보태겠습니다. 혹시나 방송 듣고 있으면 힘 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잘생겼어요.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209번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사연보다도 신청곡이 눈에 띄네요. 이 신청곡은 저도 얼마 전부터 듣고 싶다 생각하던 곡이었는데 뿔랑의 사랑의 오솔길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요마이 첼로 캐슬린 스토어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랑시스 블랑의 사랑의 오솔길, 요요마의 첼로, 캐서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자 듣고요. 4209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32살 처음으로 락 페스티벌에 간다. 뭘 준비해야 할까? 일단 얼리버드 티켓부터 예매해야겠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콘서트에 갈 수 있는 법. 어떤 밴드가 올지는 아직 비밀이지만 티켓값을 조금 할인해준다. 그래서 예매가 치열하다. 나는 티켓팅에 약하지만 일단 도전한다. 함께 가기로 한 진희 목까지 두 장을 사야 해서 긴장이 된다. 아, 망한 것 같다. 대기번호가 5000번대. 그때 함께 가기로 한 진희가 메시지를 보냈다. 성공! 다행이다. 운 좋게 티켓팅에 성공했으니 이제 노래를 예습하자. 보통 팬들이 미리 땡땡땡 펜타포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준다. 고마운 사람들. 모르는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반복 재생하면서 누군가를 좋아할 준비를 한다. 마음에 드는 노래엔 좋아요 표시를 한다. 나중에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처음 들을 땐 심심하거나 내 취향이 아닌 노래가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었더니 심장을 치고 가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한다. 그런 노래를 만나면 좋겠다. 짐을 챙긴다. 나는 뭐든 미리 하기보다 일정이 닥쳐서야 움직이는 편이다. 그런데 보부상이다. 좋지 않은 조합이다. 가져가고 싶은 건 많은데 급하게 이것저것 구하고 챙기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산책이라도 할 겸 잡화점에 들어가 서성거린다. 신기한 게 많다. 착 붙이면 몸이 식는다는 쿨링 시트도 필요해 보이고 냉동실에서 얼려 목에 차면 된다는 넥쿨러도 좋아 보인다. 땡볕을 막아줄 팔토시도 산다. 돗자리와 간식을 산다. 아, 우비도. 우린 두 명이니까 두 개씩. 벌써 2만 원이 훌쩍 넘었다. 중요한 건 아직 사지도 못했다. 진이가 그라운드 체어가 좋다고 추천해줬다. 등받이가 있고 말았다 폈다 할 수 있는 의자라고 한다. 아, 선크림과 미니 선풍기. 앗! 압박 스타킹. 돗자리와 의자가 있어도 우린 아마 쭉 서 있을 거야. 무대의 시작부터 무대가 끝날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밴드가 펜타포트 헤드라이너로 선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펜타포트에 가는 것이다. 엄청 일찍 가야 무대 앞을 차지할 수 있다.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들을 보고 듣기 위하여. 냉동실이 꽉 찬다. 한 모금 혀에 닿기만 해도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얼음물 여러 병. 넥쿨러. 뭔가 사고 넣고 빼는 사이

네, 음악 들려드렸습니다. O Fortuna from 까르미나 브라나 보내드렸습니다. 굉장히 비장한 음악이었죠.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시인 김보나의 책 웃는 흉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락 페스티벌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희 아들이 굉장히 즐겨 가더라고요. 뭐 락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여름은 다양한 야외 축제의 계절이죠. 더위 속에서도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연을 보다가 해가 지고 난 뒤에 여름 저녁은 꽤 낭만이 있고요.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페스티벌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야외에서 하는 공연이라고는 제가 하고 있는 달성 100대 피아노 페스티벌 경험밖에 없는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경치 좋고 공기가 좀 선선해진 또 이때 야외 페스티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아들이랑 같이 따라서 가보려고요. 락 페스티벌은 또 우리 클래식 페스티벌과 또 다른 뭔가 에너지와 자유가 있을 것 같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가운데 폴로네이즈 듣겠습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가운데 폴로네이즈를 제임스 레바이니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곡 들으니까 어저께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서 제가 분달리시 이야기 오래 들려드렸었는데요. 거기서 들었던 분달리시의 또 렌스키 아리아가 떠오릅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듣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트랙을 만나봅니다.

러시아 작곡가 게오르기 스피리도프의 몸북 눈보라 가운데 올드 로망스요, 옛 로망스. 푸시킨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제목 그대로 오래된 러시아 로망스를 떠올리게 하는 애잔하고도 아주 품위 있는 선율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김지현의 바이올린과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발리스 김지연의 프로포즈 음반 가운데 스피리도프의 눈보라 가운데 올드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과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1769번님이 어떤 사랑이었길래 바이올린 선율이 이리도 처연할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참 표현이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후리지아님이 신청해 주신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 듣겠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 테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였고요. 후리지아 향기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진아논나님이 제가 좋아하는 곡 나오네요. 아들 어릴 적 많이 들려줬던 곡이라고 하셨고요. 7035번님이 아까 첼로 선율 제목 좀 다시 알려주세요. 끝나는 게 아쉬울 만큼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뿔랑의 사랑의 오솔길입니다. 사랑의 오솔길. 원곡이 첼로는 아닌데요. 워낙에 아름다운 멜로디라 여러 악기가 연주합니다. 좋으셨군요. 아유, 다행입니다. 소연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청춘은 오래 했는데 처음 노크합니다. 분주하던 마음을 항상 누그러뜨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원님의 방송을 안 들으면 뭔가 잃어버린 듯한 마음입니다. 모든 병상에 계신 분들과 영혼의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아침 화이팅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앞으로는 자주자주 소통하시죠. 소연님. 신청해 주신 곡은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가운데 A Love Idea 신청해 주셨어요. 데이빗 놀란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러브 아이디어 데이빗 놀란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소연님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꽃마리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꽃마리님이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대학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 주자였던 귀여운 두 손자의 엄마가 된 우리 며느리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우리 시어머님이 며느리의 생일을 또 이렇게 멋지게 축하를 해주시네요. 꼭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페르난도 소레의 라 로마네스카, 리차드 용재원의 비올라와 김진택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페르난도 소르의 라 로마네스카를 리차드 용재원의 비올라와 김진택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꽃마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며느님의 생일을 저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더하기 하면 하하이.
1: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프룰링 슈디멘 왈츠 보내드립니다. 빌리보 스콥스키아즈 연은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0: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네요. 5847번님은 저 구름 타고 우리 엄마한테 가고 싶다.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엄마 해주셨고 최은화님은 눈물이 왈칵 나온다고 해주셨어요. 또 고영도님은 오늘 2부 오프닝 선곡에 내 등이 왜 이리 시원할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 저는 하늘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

0: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참 구름이 예쁘더라고요. 안 보신 분 계시면 오늘은 꼭 한번 하늘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5: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뛰어난 피아니스트 베조드 압드라이모프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브람스의 4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9,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등을 연주하죠.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 그리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오은철의 언플러그드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보컬과 악기 본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어쿠스틱 사운드 공연이죠. 8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오르가니스트 벤자민 리게티 공연이 열립니다. 비발디 곡을 바흐가 편곡한 오르간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593, 리게티 편곡의 비발디의 4개, BJ 까르멘 모음곡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거장이죠.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와 루체은 페스티벌 스트링즈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루돌프 부흐빈더의 지휘와 협연으로 함께하는데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23번, 21번을 그리고 9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22번, 20번을 연주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첫 번째 곡 헌정 윗몽을 리스트가 피아노 솔로 버전으로 이렇게 편곡했죠. 지용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방금 전에 재밌는 사연을 누가 올려주셨어요. 루이님인데 옆방 알디가 여름의 끝자락을 틀어주면서 정원이 형께 밥 사달라고 한다고 했다고. 왜 제가 삽니까? 김동률한테 얻어먹으면 되지. 자 이어지는 거군요. 마누엘 드 파야의 오페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스페인 무곡 1번 보내드릴게요. 세르게이 나카랴코프의 트럼펫,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마누엘 드 파야의 오페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스페인 무곡 1번 보내드렸습니다.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 그리고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옆방 알렉스 이야기하다가 김동률 이야기했는데 재밌는 게 저희가 비슷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CBS DJ가 됐거든요. 아마 알렉스가 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됐으려나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방송국에서 같은 시간이니까 자주 만났는데 서로 좀 어색하게 인사만 눈인사하고 이러던 사이로 거의 한 1, 2년을 지냈나 봐요. 그랬는데 어느 날 김동률 씨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알렉스랑 내외한다며 이러면서 둘이 좀 친해지게 내가 중매 한번 서줘 하더니 자리를 만들어서 김동률 씨 덕분에 한번 그 김동률 씨 집에서 우리가 저녁 식사와 와인을 좀 마시고서 친해져서 이렇게 형동생 하는 사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아까 전에 한 말은 농담이고요. 밥 사주죠 뭐.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밥 사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도 즐기고 퀴즈도 맞추면서 하는 음악 퀴즈.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 특정한 장소인데요. 특히 더운 여름에 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겐 또 삶의 터전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겐 즐거운 관광지가 되기도 하는 이곳이 어딘지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 바로 옆에 일반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 누르시면 비밀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제작진들만 볼 수 있는 비밀글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막으로 프랑스의 샹송 가수 샤를 트레네가 1945년에 작곡한 라메르, 바다를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바다라고 했으니까 바다가 정답은 아닌 거겠죠.

이 샬트헨에는 여러분 그 음악 아시죠? 제가 종종 들려드렸던 그리고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서 첫 순서로 소개해드렸던 곡이 4월의 파리라는 곡이었었는데 그 곡이 샤를 트레네가 작곡한 곡을 알렉시스 발센베르크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게 바로 제가 들려드렸던 음악이거든요. 방금 들으신 라메르는 세계적으로 히트한 샹송이죠. 샤를 트레네가 16살에 가사를 썼고 짧은 기차 여행 중에 옛날을 회상하며 곡을 썼다고 합니다. 어릴 때 여름을 보냈던 아름다운 바닷가를 담았는데요. 이 샹송을 영어로 번안한 곡이 Beyond the Sea라는 노래죠. La Mer, 바다, Beyond the Sea, 바다 넘어. 자, 오늘의 정답은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가운데 허밍 크로스를 제임스 콜론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방송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895년에 일본의 이것 도시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죠. 마담 버터플라이. 오페라는 나가사키 이것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허밍 크로스는 미국에서 3년 만에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초초상 모습으로 흐르는 곡인데요. 가사 없이 입을 다문 채 허밍으로 부르는 아름답고 슬픈 합창곡입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이것 도시 나가사키에 들어있죠. 이것 도시 어떤 도시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엔 비밀글로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테오도로 코트라우의 산타 루치아 마리오 란짜, 테너 마리오 란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나폴리, 아까 전에는 나가사키를 말했는데요. 이번엔 또 이탈리아로 왔습니다. 나폴리만의 아름다운 이것 도시, 보르고 산타 루치아를 찬미하는 내용이죠. 나폴리는 아름다운 이것 도시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3대 미항으로 부릅니다. 미항의 뜻인 아름다운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이제는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데요.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전에 온천이라고 답을 주신 분도 계시고 오답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이탈리아의 나폴리뿐만 아니라 제노바, 소렌토 역시 오늘의 정답으로 유명한 도시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인천, 부산, 울산, 여수 또 대표적인 목포. 그전에 목포 말씀도 많이 해주시네요. 이따가 외나무다리 힌트에서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시면서 목포에 이것 그럴 순 없습니다. 또 이곳에 가면 배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퀴즈의 정답이 이것이라는 이야기를 어저께 슬쩍 피디님께 미리 듣고는 그러면 마지막 힌트곡은 심수봉 노래로 해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노래죠. 명곡 중에 명곡이죠. 남자는 배, 여자는 이것 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특히 이 시대의 가요들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노래는 참 잘 알고 좋아합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이것. 자,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

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초록색 우수님이 오 비밀글 이렇게 보냈는지 몰랐어요 하셨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비밀글 보내시는 방법. 자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황선우 작곡의 설마 이 곡을 아마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돌아와요 부산 이것을 저도 몰랐는데 이 곡을 폴 모리아 악단이 연주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곡 제목과 원곡 가사에 나오는 부산 이것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정답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음악이었죠. 마지막 힌트막은 황선우 작곡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폴 모리아 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발보드레님이 이 노래만 들으면 모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생각이 나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막 그냥 싱글벙글해지죠. 기분이 좋아서. 자, 정답과 관계없이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입니다.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6369번님,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3270번님, 또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5866번님. 아, 세 분 다 항구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아, 5866번님은 폴 모리 악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참 듣기 좋아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자,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어요.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아, 참, 이 노래를 또 이렇게 퀴즈 덕분에 듣게 됩니다.

우리 오늘 정답이 항구였는데 이 노래로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뷰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 어두께 우리가 항구의 여름 들었죠. 사실은 그 네 곡 중에 저는 항구의 겨울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드온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크레메타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0: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 항구의 겨울 보내드렸습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전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품집 작품번호 118 가운데 두 번째 곡 인터메초 A장초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 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 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 사는 세상엔 어디든 길이 있고 우리는 종종 길 위에서 깨우침을 얻곤 합니다. 영화 그린북처럼 함께 떠난 길에서 천재 흑인 피아니스트와 거친 백인 운전사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길을 걷고 계세요? 부디 길이 전하는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길, 무엇보다 함께 걷는 이들이 있어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최강의 영화음악, 저도 여러분과 나란히 함께 걸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영화 마이클 중에서 잭슨 5 I'll Be There 였습니다. 네, 아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꾸숭님이 마이클에 아직 빠져있는 1인으로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죠? 하셨네요. 그래도 아직 빠져있으시니 또 계속 몇 주마다 막 히트치는 영화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음악 들어서 더 반가우시겠어요. 네, 오늘 보라네요. 안녕하세요. 좋네요. 손바비님. 안녕.

0: 안녕하세요. 맞아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킴비님 안녕하세요. 앗 보라당 하셨습니다. 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들어오셔서 TV 모양 클릭하시면 제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정옥 님, 자기 앞에 길은 하얀 실, 걷는 사람은 바늘이죠. 보행은 결국 상처난 마음을 꿰매어주는 일이라죠? 와,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맞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걷고, 또, 뭐 계획을 단단히 하고 떠나도 좋고, 무작정 홀로 떠난 길도 좋고, 네, 떠나보면 알게 되죠? 용기 있게. 오늘은 맞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었고요. 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깜짝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스튜디오 보이는 라디오에 인형이 두 마리가, 강아지 인형이 두 마리가 있어서 너무 귀여운 인형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네, 애니메이션 기리의 뭉치. 네, 그 캐릭터 인형이고요. 오성윤 감독님 모실 텐데요. 여기도 길을 떠난 친구들이 있네요. 길이의 뭉치와 친구들,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 또 손님, 우리 오성윤 감독님, 모처럼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세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채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네, 한국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주제가 바람의 멜로디, 아이유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앞서 들은 곡은 행복의 왈츠였습니다. 양계장을 탈출한 잎사귀가

0: 자연 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때 흐르던 곡이죠. 올드보이 건축학개론 이지수 음악감독님 작품이에요. 아, 네. 초대석 하기 전에 지금 레인보우로 들으시면서 음질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 분들은 재접속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마 음질 좋게 다시 나오실 거예요. 네. 또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CBS 라디오 또는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최강의 영화음악 초대석 이어가 볼게요. 바로 이 작품 KNE 흥행 1위 마당을 나온 암탉 제작진이 다시 뭉쳤습니다. 버려진 개 아니야. 내 진짜 주인은 나야. 뭉치의 성장과 우정을 담은 애니메이션 언더독이 길이의 뭉치란 이름으로 뉴 마스터링을 해서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뭉치 아버지라고 불리나 보죠? 네, 오성훈 감독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최강이다. 아주 완전 팬인데.
0: 아, 진짜요?
1: 아, 예, 네, 진짜 팬인데,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네. 아, 나 찐팬 아니다라고. 네. 깨달았어요.
0: 왜요?
1: 왜냐하면. 네. 뭐래도 그러면. 네. 캐리커처라도 제가 그림 잘 그리니까. 네. 그려왔어야 되는데, 라는 걸 오늘 생각난 거예요.
0: 저는 매일 그래요. 저는.
1: 아, 그래서 나는.
0: 네, 저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을 이해해요.
1: 팬이라기보다 진짜. 네. 좋아하는다. 좋아하는구나라고 그냥 정리했어요.
0: 감사합니다. 네. 저 그 길이의 뭉치도 보고. 네. 또 마당을 나온 암탉도 보고. 네. 특히 길이의 뭉치를 저는 너무 감동적이게 봤어요.
1: 감사합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네. 길이의 뭉치가 더 재밌어. 네. 그 말 들을 때 기분 진짜 좋거든요.
0: 아.
1: 그 제가 성장한 거니까.
0: 아.
1: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들어서. 아. 굉장히 기분 좋아요.
0: 아, 우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최영음은 처음이신데. 네. 최영음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1: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번에 기류의 뭉치로 여러분을 새로 찾아뵙게 된 감독 오성윤입니다. 그 오늘 오프닝이. 네.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네네네. 너무 소름 돋았어요.
0: 왜요? 왜?
1: 저희 기류의 뭉치에 대고 막 하는 말인 것 같고. 아. 저한테 막 하는 말인 것 같고.
0: 아.
1: 최강희님이 그걸 읽어주시니까. 네. 너무 막 짜릿한 거예요. 여기 막 세상에 어디든 길이 있고. 홀로 묵묵히 걸으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막. 여러분은 어느 인생에 기대 있냐고 그러시고 마지막에 저도 여러분과 나란히 함께 걸을게요 막 그러는데 그게 막 저한테 하는 말 같고 기류의 뭉치들한테 하는 말 같고 그래서 약간 눈물 났다니까요.
0: 아, 감독님 약간 최영음 청취자 재질이시다. 네. 우리 약간 감동 잘 받고. 네. 막 그런 약간 F 감성? 네. MBTI 좋아하세요?
1: 아니요, 잘 몰라요.
0: 약간 감성. 약간 그런 거. 위로 이런 거 좋아하고. 함께 가고.
1: 저 좀 힘들었었거든요. 요번에 개봉하기 전까지.
0: 근데 이 애니메이션 길이의 뭉치가. 지금 개봉을 재개봉을 한 거예요?
1: 이제 준비하고 있죠. 다다음 주에.
0: 다음 주에
1: 8월 16일 날. 개봉을 해요.
0: 이거를 준비하면서 힘드셨어요?
1: 그러니까 이 모작이라고 할, 어미 모자 모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독이.
0: 네.
1: 6년 전에 개봉을 하긴 했는데
0: 2019년도에.
1: 네. 그때 막 기대보다 너무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절망하고 막 한 2, 3년 동안 막 병도 좀 생기고. 그걸 이겨내느라고 좀. 네. 힘들었어요.
0: 아.
1: 그런 길을 지난 몇 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0: 네.
1: 이 멘트를 들으니까 갑자기 위로받는 것 같고 막 소름 돋았다니까. 아, 정말.
0: 뭐든지 다 시기가 또 있는 것 같잖아요.
1: 맞아요.
0: 또 문화라는 거는.
1: 네.
0: 또 지금 이제 개봉을 어떻게 다시 하게 되셨어요?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1: 그러니까 이거를 보신 그 영화사에서.
0: 네.
1: 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 영화가. 네. 흥행을 못했냐.
0: 네.
1: 그래서 이걸 좀 다시

0: 해서
1: 네.
0: 개봉을 하면 잘될 거다 막 그러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힘을 얻고 편집을 조금 줄였어요.
1: 아, 편집을 좀 줄이셨어요?
0: 근데 그 줄인 편집이 리듬이나 호흡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 오.
0: 요즘에 영상 문화가 막 5년, 6년 사이에
1: 네.
0: 그 흐름이 굉장히 막 바뀌더라고요.
1: 오.
0: 조금 더 빨라지기도 하고,
1: 그쵸, 요즘 많이 빠르니까.
0: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10분 정도를 자르고,
1: 10분요.
0: 믹싱도 다시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AI로 그 색보정을 더 선명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더 화사해지고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재도전을 해도 되겠다. 그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
1: 그러고서 이걸 재개봉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0: 그이 최강 영화음악에 나왔으니까
1: 네.
0: 잘될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1: 네. 근데 여기 초대석 나왔다 가시면 진짜 흥행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봐주실 거예요. 정말 재밌으니까. 언더독에서 근데 길이의 뭉치로 제목을 바꾼 이유도 궁금해요.
0: 그 사실 한국 애니메이션이 잘 되려면 가족 영화로서 애니메이션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나 픽사랑 견주려면 가족 영화가 돼야 되고 그럼 성인을 좀잘 끌어들여야 된다 생각해서
1: 네.
0: 제목을 좀 멋있게 짓고 싶었어요. 근데 그
1: 아.
0: 제목이 직관적으로 뭘 뜻하는지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1: 그치. 언더독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맞아.
0: 그리고
1: 어려워요.
0: 애들한테는 더욱더 무슨
1: 어려울
0: 뜻인지
1: 거예요. 네.
0: 모르고 그래서 제목 탓이 있다 이거는 안
1: 네.
0: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목을 바꾸자 그랬는데 전이 제목이 훨씬 좋고
1: 너무
0: 오늘 오프닝
1: 좋아요.
0: 매트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게
1: 네.
0: 이 뭉친 애들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뭔가를 깨닫고 뭐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막 그런 로드무비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제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저 미래적이고 더 씩씩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좋아요.
1: 맞아요. 좀더 친절한 것 같아요.
0: 아, 나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1: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길이의 뭉치를 또못 보신 분들은, 아니, 길이의 뭉치는 못 봤겠지. 언더독을 못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인형들도 나와 있는데, 이 인형도 한번, 이게 얘네가 길이의 뭉치에 나오는 캐릭터들이죠?
0: 주인공.
1: 굿즈인가요?
0: 그렇죠,
1: 요번에 이것도
0: 굿즈.
1: 판매하나요?
0: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1: 아, 얘네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 까만 애가 누구예요?
0: 얘는 밤이.
1: 아, 얘가 밤이에요? 박소담님이
0: 박소담
1: 목소리
0: 배우가
1: 하신?
0: 하는 거.
1: 아, 엄청 매력 있던데. 카리스마 있고. 딱
0: 여주인공.
1: 요즘 캐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카리스마 있고,
1: 완전. 걸크러쉬.
0: 세잖아요.
1: 네.
0: 블랙 러시안이라는 저희가 만든 견종인데,
1: 멋있어. 네.
0: 얘가 이제 그 개농장에서 탈출해서
1: 네.
0: 산으로 가죠.
1: 네.
0: 그래서 산에서의 들깨가 되고,
1: 들깨잖아요.
0: 맞아요. 들깨가 먼저
1: 네.
0: 되죠, 얘가. 그리고 뭉치는 이제 산에 버려져서 얘는 남자 주인공인데,
1: 뭉치.
0: 얘
1: 네.
0: 보더콜리족이거든요.
1: 아, 보더콜리족이었어요?
0: 그래서 얘는
1: 네.
0: 산에 나중에 버려졌는데, 이 들깨를 만나고, 새로운 삶과 인생이 있다라는 걸 얘가 느껴요.
1: 맞아요. 완전은 성장 영화예요.
0: 맞아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살수 있구나.
1: 네.
0: 그러면서, 아, 나도 저들과 함께, 자유와 행복을 찾는 멋진 들깨가 되고 싶다라고 느끼게 되죠.
1: 맞아요.
0: 그리고 얘가 암캐이기도 하고,
1: 네. 그쵸.
0: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1: 맞아요.
0: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반려견 이 문화에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좀 없긴 하잖아요. 이렇게 암캐와 숙캐가 만나서.
1: 그치, 자연스러움이 없죠. 네.
0: 그래서 그걸 더 갈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그 자유롭게 살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그 땅을 찾아가자. 막 그곳을 향해 가자. 막
1: 네.
0: 그런 내용이에요.
1: 네. 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러면 사실 뭉치는 이제 원래는 그 애견샵에서
0: 그렇죠.
1: 분양받은
0: 구입한.
1: 구입한 강아지예요.
0: 맞아요.
1: 보더콜리.
0: 근데 아파트에서 살죠.
1: 아파트

0: 대사로서 어머 주인이 네. 어머 여자가 이제 강아지 키우고 싶어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 너무 네, 예쁘다
1: 네, 네. 새끼 때
0: 얘 너무 큰 은혜 아니야 아 그냥 사자 그런데 얘가 커버려서 버린 건가요?
1: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경우가 무지 많대요
0: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네, 그리고
1: 대형견을 네. 아파트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0: 네 그리고 일단 그 애견샵에서 파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양계장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애들이 알을 낳듯이 개를 계속 출산만 해갖고 내보내는
1: 맞아요.
0: 그런 모습들도 네. 담겨 있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나왔는데 얘가 커버리니까 네. 산에 올라와서 네. 주인이 이제 공을 얘가 네. 좋아하는 공을 던져주면서 네. 기다려하고 떠나버리잖아요.
1: 맞아요.
0: 기다리란 주인의 한마디 하염없이 이제
1: 맞아, 맞아.
0: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뭉치 모습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예상 가능한 건데도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1: 네. 기다려 기다려 그 말이
0: 네.
1: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개들한테는 다분히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말에 방점을 좀 찍은 거예요.
0: 어...
1: 그 말에 하염없이 기다리니까
0: 네.
1: 저는 그걸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 어떻게요?
1: 그 기다리라는 말은
0: 네.
1: 어떤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잖아요. 훈련시키는 네. 거라고.
0: 훈련용이죠.
1: 네,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에 조건 반사를 일으키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내가 주인이 편하자고자 하는
1: 그렇죠.
0: 거니까.
1: 그렇죠. 네. 네, 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0: 어쨌든
1: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그 말에서부터 이제 이 영화의 문제점을 좀 출발하고 싶었어요.
0: 느낀 게 참 많은데
1: 네.
0: 그 반려동물 또 특히 버려진 개. 를 주제로
1: 네.
0: 그린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1: 저는 이 반려견 문화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었지만
0: 네.
1: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억압받거나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있거나 그래서 진정한 자기를 찾고 자기의 자유와 행복을 잘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이 개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그걸 같이 느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이 반려견들 그러니까 유기견들 버려진 개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0: 들으시는 분들은 유기견 얘기야 뭐 반려동물 얘기야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보고 그 예상은 은근히 벗어났어요.
1: 그래요?
0: 얘가 계속 뭔가를 해내고 우울해지지 않고 계속 이겨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또 옆에 이 다미의 얘 이름이 뭐였죠?
1: 밤이.
0: 다미가 아니라 밤이 도움으로.
1: 깜깜한 밤.
0: 아 밤이구나.
1: 그다음에 도토리와 밤도 있고.
0: 아.
1: 네, 네. 산에 밤이 있으니까. 그 밤이라는 뜻도 있고 까만 개라는 뜻도 있고.
0: 아, 얘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1: 제가 줬죠.
0: 아니 극 중에서.
1: 부모가.
0: 부모가?
1: 예, 예. 의부 부모지. 얘를 거둔 들깨가 그 이름을 지어준 거.
0: 거둔 들깨가 지어준 거죠?
1: 네, 얘를 거두어준.
0: 버려진 주인이 진 게 아니라.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네, 네. 아무튼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도 위로를 엄청 많이 하고,
1: 네.
0: 그 DMZ에서 그게 확 날아갈 때 그 쾌감은 이루 네. 말할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1: 네.
0: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노래를 먼저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 사연이랑 질문 모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음질이 계속 문제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선 라디오나 유튜브로 접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청취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키리의 뭉치에서 한 곡 들을게요. DMZ를 넘어 프라 필름 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감독님 이 얘기 들으면 우시는 거 아니에요? 축복둥이님, 감독님도 어려운 순간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길이의 뭉치가 또 잘 됐으면 너무 바라고 계시고, 되게 이거를 더 응원하고 그런 건 자신을 응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또 이거는 한 번 더 또 다르게 도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당을 나온 남탁, 아까 어떤 분이 이 길이의 뭉치도 책이 있냐고 물어보던데, 이거는 직접 쓰신 거라고, 원작.
1: 네, 원작 없이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쓴 건데, 사후에 이거를 소설식으로 이렇게 책을 내기는 했어요.
0: 아, 지금.
1: 근데 절판됐을 거예요. 다시 내야지.
0: 부지런히 좀 움직여줘야겠네요. 굿즈도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네. 인형 너무 귀여워가지고, 뭉치랑 밤이. 와, 이거 애니메이션 보고 나면 여러분들, 이 인형이 그냥 인형이 아니라, 저 이거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되게 얘네가 힘이 돼요. 저는 진짜 많이 힘이 됐어요. 우리가 진짜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강아지, 얘네들도 솔직히 길 밖으로 나오게 돼서, 야생은 처음인데, 그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번 생은 처음이고 이번 나이는 다 처음이잖아요.
1: 맞아요.
0: 항상 긴장되고, 감독님도 지금 저보다도 나이가 있으신데,
1: 맞아요.
0: 항상 긴장되고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아, 그래서 그런지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화 아직 안 보셨다면 그것보다 좀 더 뛰어넘는, 우리가 볼 때도 많이 힐링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감독님은 반려견이 있으신지 궁금.

0: 녹음 뮌니에 로망님.
1: 있었죠. 그 집에 있었는데 저희 영화에 잠깐 등장해요. 병든계로 등장을 하고.
0: 거기 병든계 나오는데.
1: 예, 그 다음 얘기는 안 할래.
0: 병들었는데 누가 버리고 갔어요.
1: 맞아요. 그래서. 병들어서 버린 거예요.
0: 근데 우리가 오래 키운 강아지를 왜 쬐끔해가지고 주먹만한데 피부 살결 핑크색 드러나서.
1: 맞아요.
0: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런 맞아요. 모습 그대로 나와 있는 강아지 나오는데 개가 뭉치구나.
1: 개. 아니요.
0: 원래 키우셨던 이름이. 네,
1: 저희가 키우던 개 이름이 뭉치였고, 그래서 저희 개 이름을 뭉치로 쳤어요.
0: 아, 네. 얘 주인공, 우리 주인공 이름도 뭉치고.
1: 네.
0: 언제 개봉하나요? 우리 2021님이 물어보셨는데.
1: 다음 주 8월 16일 날.
0: 16일이요?
1: 네.
0: 16일에 네, 개봉합니다. 여러분, 네. 많은. 19일에 개봉합니다.
1: 아이 바보.
0: 네, 많은 사람.
1: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닌가? 아닌가 보다.
0: 너무 낯설지가 않습니다. 감독님. 네. 아, 그러세요. 그리고 박시인님, 길이의 뭉치, 길 위에 있는 우리에게 길을 묻는 영화군요.
1: 맞습니다.
0: 대박 나세요. 하셨고요. 2021님, 감독님 열정의 한 표, 강디 보증하는 영화, 딸이랑 가서 꼭 볼게요. 그리고
1: 그러니까
0: 네.
1: 그 길 위에 땡땡 그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영화를 보면
0: 아 길 위에 강이 길 위에 그렇죠. 성윤 이렇게
1: 그렇죠.
0: 오
1: 그렇게 이 영화를 보시면 길 위에 나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0: 오 네. 생크림님 마음이 찡하네. 보울보울님 맞아요. 길이의 뭉치가 더 직관적이라 보고 싶은 마음 들게 해요. 다음 주에 초딩 아들과 보러 갈래요.
1: 와우.
0: 같이 보면 둘 다 감동할.
1: 아 제가 작년부터 네. 시사회를 전국 시사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0: 오.
1: 그 야외에서 들판에서 막 정원에서 이렇게 시사회를 하는데
0: 밤에.
1: 예, 밤에.
0: 네.
1: 그러면 가족이 좀 많이 와요. 그럼
0: 네.
1: 아이랑 엄마랑 같이 오는데 저는 그 관람 태도를 관찰하거든요.
0: 네, 어때요?
1: 그럼 딸아이랑 엄마랑 그 보면서
0: 네.
1: 딸아이가 엄마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속닥거려요. 그러면 엄마가 그 딸아이한테
0: 네.
1: 뭐라고 설명해 주는 그 모습이
0: 네.
1: 너무 저는 보기 좋은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좋은 영화 만들었구나라는 네. 걸 확인하면서 저는 좋은 영화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가 같이 보시면
0: 네.
1: 저는 좋은 같이 보셔야 좋은 영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좀 어려운 장면도 있거든요. 슬픈 장면도 있고.
0: 맞아요. 설명해 주면서 네. 보면 너무 좋은 교육이 될 네, 만한 네, 네, 영화인 네. 것 같아요.
1: 네.
0: 네, 뭐 싱얼론관 이런 것처럼 네. 쏙딱쏙딱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캐릭터 인형도 같이 판매해달라고 19일에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1: 공장에 전화해볼게요.
0: 바이나리님이 와 오소연 감독님 애니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 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돼요.
1: 왜?
0: 어디서 봤지 저분을? 아 애니에서 봤는데
1: 애니에서?
0: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분 같이 생겼어요.
1: 제가요?
0: 네.
1: 누구지?
0: 그, 아, 근데.
1: 마리오?
0: 슈퍼마리오? 아, 슈퍼마리오는 전혀
1: 누구지?
0: 아닌데요.
1: 누구지?
0: 네네네. 약간 이렇게 비행기 조종하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개장수.
1: 네.
0: 개장수는 뭐, 그 왜 이렇게 실감 있죠? 어디서 본 것 같고. 그분은 누구를 모델로 약간 하시나요?
1: 저요, 그게. 저를 디자인한 거예요. 캐릭터
0: 아, 아까 신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진짜 선한 이미지인데 거긴 진짜 무서워요.
1: 그렇죠.
0: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맞아요. 악하고 너무 네. 끝까지 막 너무 인간으로서 미안할 정도로 걔들한테.
1: 저희 디자이너가 그 저를 보고 디자인을 했고 예, 저는 헤어가 없지만 이제 헤어를 싹 이렇게 넣어서 악역으로 만들었더라고요.
0: 헤어가 생겼네요.
1: 예, 예. 고맙죠.
0: 정말 그 개장수는 정말 악역. 너무 끔찍했어요.
1: 네.
0: 진짜. 그 마당을 나온 남탉이는 사실 악역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1: 그렇죠. 그 족제비가 있긴 있지만
0: 네.
1: 나중에 보면 그것이 굳이
0: 맞아요.
1: 악역은 아닌
0: 네.
1: 자연의 한 존재였던
0: 네,
1: 걸로.
0: 네. 네.
1: 그런데 여기도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0: 왜요?
1: 그 악역이 왜 악역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캐묻고 들어가고 싶어야 그게
0: 그래요?
1: 네, 왜 악역이 되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냥 못된 것 같은데.
1: 그 얘기까지.

0: 못 들어봤어요.
1: 먹고 살려고 그런 거 뭐 그렇다기 해도 너무 잔인하잖아요.
0: 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1: 안 돼요.
0: 네, 맞습니다.
1: 잘하셨어요.
0: 아, 네네. 최강희님 말에 완전 한 표. 잘못했어요.
1: 네. 아니요, 너무 정말 그런 통쾌함도 있었고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사람 막 쫓아올 때 네, 네. 그 오토바이 타고 막 쫓아오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그 철봉 같은 거 지직지직 이거 하는 걸로 막 계단도 막 다다다다 나오고 지붕도 막 날아다니고.
0: 네, 맞아요.
1: 네. 아, 그거를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우.
0: 성우. 목소리,
1: 목소리 연기를 이제 성우분들이 아닌 배우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잖아요.
0: 네.
1: 성우분들이랑 배우분들이 같이 하신 거죠?
0: 같이 했어요.
1: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0: 저 이 영화는 마당도 그렇고 이번에 뭉치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장르 중에서는 약간 사실주의적인 그러니까 리얼리즘적인 내용과 그런 연기가 필요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우 톤은 애니메이션 톤이라는 게 있어서
1: 그건 그러네요.
0: 제가 만든 네. 영화랑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톤하고 잘 붙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여기에 걸맞는 그 배우, 확인된 배우에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자 했어요. 근데 도경수 씨 같은 경우는 그 카트라고 명필름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에 반항기 어린 청소년으로 나온 그 역이 있었는데 너무 네. 잘해서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메모를 해뒀다가 네. 캐스팅을 했고 소다함 씨는 왜 그 검은 사제들인가? 거기에서 막 악역, 막 악역이 아니라 약간 센 역할을 하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밤이의 그런 어떤 이중성이랄까 카리스마도 강한 있으면 면과. 강한 면과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박소담 씨 캐스팅을 했죠.
1: 그럼 도경수님이 무슨 역이죠?
0: 도경수가 주인공 뭉치.
1: 아, 뭉치예요?
0: 네.
1: 아
0: 네.
1: 그리고요?
0: 그리고 박소담 씨가 이제 이 밤이고
1: 박철민 선배님도 나와.
0: 박철민 씨가 완전히
1: 혹시 짱아예요?
0: 짱아, 짱아. 네, 네.
1: 그 시쭈 맞죠?
0: 네, 시쭈기.
1: 그 버려진 고양 그 강아지들의 골목 대장이 있어요. 거기 대장이 있는데 네, 네. 그게 그 작은 시쭈.
0: 네, 맞아요.
1: 그 인형 맨날 껴안고 자는.
0: 네. 네. 그 인형이 바로 네. 마당을 나온 암탉의 네. 자기가 성우를 했던 수달.
1: 아.
0: 캐릭터 자기 캐릭터예요. 마당을 나온 암탉의.
1: 애착 인형.
0: 네, 애착 인형이 네. 마당을 나온 암탉의 그 수달 역할을. 한 그 캐릭터인데 네. 그걸 끌어안고 있죠.
1: 네. 아 달랑이님, 아 마당을 나온 암탉 감독님이세요? 그러셨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0: 네,
1: 마당을 나온 암탉은 모르시는 분이 없죠.
0: 네.
1: 그게 관객 수가
0: 네.
1: 220만이라고 하던데.
0: 네. 맞아요, 꿈의 숫자가 돼버렸죠.
1: 와, 누적 관객 수가.
0: 네.
1: 그러면 하추핑이 지금 120만 명인데. 네.
0: 그러니까 한 반밖에 안 되는 거죠. 네.
1: 와.
0: 아, 저는 그 뒤로 이제 계속 한국 애니메이션이
1: 네.
0: 그 220만을 넘어서 더 잘 될 것이다. 이게 터닝포인트 지점이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1: 네.
0: 정말 안타깝게도 그 스코어가 지금 뭐 꿈의 스코어가 되어버렸네요. 뭉치가 그거를 좀 다시 깨줬으면 좋겠어요.
1: 끝까지 도전하시는 거죠?
0: 네.
1: 근데 지금 요즘에 한국 문화가 많이 사랑받고 있어서
0: 네.
1: 이제 이 또 애니메이션만이 주는 그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열심히 또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뭐 디즈니 픽사 애니도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저희 영화는 그 영화들하고 굉장히 결이 다른 영화라고 확신하거든요.
1: 네.
0: 내용도 너무 다르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인사하고 보내드릴게요. 지금 인사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0: 아, 저 부탁인데 마지막으로
1: 네.
0: 저희 한국 애니메이션과 우리 뭉치를 위해서
1: 네.
0: 응원 영상 하나 찍어주세요.
1: 네, 끝나고 그러면은 꼭 찍겠습니다.
0: 아, 여기서 멘트도 그거 한번 응원해주세요.
1: 아,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그 감독님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리면서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소희의 꿈꾸는 그곳에 듣고 오겠습니다.

0: 기류의 뭉치 중에서 이지수 꿈꾸는 그곳 듣고 왔습니다. 김소희의 노래였죠.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기류의 땡땡 여러분, 저와 함께 기류에서 다시 만나요.
0: 네, 감독님 나와주셔서 감사했고요. 저는 아까 약속한 응원 메시지. 네. 기리의 뭉치 한국 애니의 미래를 부탁하게. 오! 파이팅! 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1: 네, 여러분 감독님 보내드렸고요. 저도 인사해야겠네요. 네, 참 아쉬운 시간이었죠. 오늘 끝곡입니다. 길이의 뭉치 중에서 이승환, 지구와 달과 나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의 계약 소식이 하나 둘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 계약과 함께 듣기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1차 평가, 알람 소리를 듣고 한 번에 일어나기. 2차 평가, 엄마 목소리 커지기 전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좀 그렇게 알람 소리 듣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깨우면 한 번에 발딱 일어나면 되는데 이 몸 한 번

여차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 우리도 알죠. 왜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흐트러진 리듬과 호흡을 다시 찾아야 할 때. 오늘 아침 듣기 평가는요, 오답이었더라도 지금은 정답 같은 노래들로 기분 만점 받아보시죠.

0: 8월 11일 화요일 첫 곡. 네. 오해피 컨츄리 꼬꼬의 노래였어요. 지금 제가 어제부터 이제 이틀째 이 스페셜 DJ로 출근을 했잖아요. 커피를 어제도 참 많이 쏘고 갔는데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여기 지금 문자창을 보면서 1, 2, 3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신 분께 이 세 분께 커피를 좀 싸도 될까요, 피디님? 최동선님, 심오키님, 장세환님 이 세 분께 제가 1, 2, 3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냥 쏠게요. 네, 전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일주일 머물고 저는 떠날 사람이기에 있는 동안 저는 팍팍 쏘고 가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문자 참여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진주님께서 아까 제 오프닝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듣기 평가 항상 0점이라 등짝 많이 맞았어요. 언니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학이 드디어 다가오네요.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개학의 힘듦이 있고 방학의 힘듦이 있어서 사실 개학이라고 뭐 마냥 야호 할 수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이해하실 감정인데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그냥 뭐 개학이든 뭐 방학이든 그냥 다 힘들어. 은경님이 별님 목소리에서 엄마 모드 발동하셨어요. 아까 제가 아까 이학물구 이렇게 읽었던 구간이 있었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라. 네, 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님의 목소리가 수영님하고 비슷해요 하고 김순례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아, 수영언니 훨씬 목소리 또 꾀꼬리 같으시죠. 저는 노래할 때만 그렇고요, 말할 때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예쁘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오늘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읽어드리면서 커피도 많이 많이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가수 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함께 듣고 오신 곡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 그리고 이하이가 부른 손잡아줘요였습니다. 아 지금 제가 아까 커피 쿠폰 얘기를 또 언급을 했더니 우리 아마 이 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의 단골 우리 그 고객님들이신가 봐요. 소맥님, 들풀이님, 신충용님들이 이제 수영 언니 돌아오시면 난리 났다고 커피 보릿고개 걷어. 얼른 오세요. 언니가 곳간 털고 있어요. 곳간 썰렁해서 이제 언니 돌아오시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아주 걱정의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 저는 모르겠어요. 이따가 수영 언니가 혹시 듣고 계시면 저한테 이제 따로 전화가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전 무음으로 해놨으니까. 일단 방송 중엔 안 받으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저 있는 동안에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곡간 뭐 털리면 좀 어때? 그쵸? 피디님 괜찮죠? 안 보시네. 자, 별이 진행하고 있는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 다음 곡 소개해야 되는구나. 난 이러면 넘어가는 줄 알고 되게 자연스럽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초보라서. 자, 엄정화의 페스티벌. 2986님과 8146님이 두 분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요곡 들을 거고 또 코요태의 만남까지 우리 듣고 올게요.

별 권정열이 함께 부른 귀여워 아까 곡 나갔었죠. 1381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연이 있네요. 30대에 대상포진 걸려서 일주일 입원하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언니 노래 귀여워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30대에 대상포진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몸 관리 잘하세요. 그래도 또 제 노래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틀어드렸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 당연히 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갔던 곡 폴킴이 부른 한강에서 빅나티가 또 함께 했어요. 네, 이 곡도 아주 좋네요.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덕분에 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아 이제 또 곡을 들어야 되는 거 맞지요 PD님? 사연을 읽어야 되죠 PD님? 오늘 제가 이상하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또 생방송이라는 또 어떤 묘미 아니겠어요? 자 그 9057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또 한번 소개할게요. 바람 살랑 불어서 날 좋다 싶어서 점심 먹고 산책 나왔는데 날씨한테 속았어요. 속았어. 땀 줄줄 나요. 에라이.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결국은 네, 커피를 원하시는 우리 9057님께도 제가 커피 쏘도록 하겠습니다. 9081님은요. 사진과 함께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 쉰나 쉰나. 날씨도 좋고 선곡도 좋고 별이씨 환영해요. 여기 부산인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예쁜 하늘 보여주면 커피 한잔 주실 거죠? 하시면서 예쁜 구름이 뭉실뭉실 이렇게 하늘에 떠있는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 정성을 생각해서 또 저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곡 소개. 제가 이 곡 소개하려고 마음이 급했었나 봐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저도 문자를 한 통 받았거든요. 이 옥상 달빛의 그 리더 우리 김윤주 씨께서 지금 그 다른 방송 M본부에서 9시부터 11시까지인가 예, 저랑 같은 상황이에요. 스페셜 DJ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또 제 노래 틀었다고 지가 스스로 인증을 해서 저한테 생생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상부상조의 느낌으로 이제 보내야겠다 하고 있는데 마침 또 그 방송 들으신 우리 1864님 0404님께서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이 래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옥상 달빛과 제이레빗의 노래에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별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하이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1부 끝곡으로 미리넴님께서 신청해 주신 크러쉬의 뷰티풀 들으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0: 홈픽.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0: 홈픽.
7: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홈픽!
7: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1일 화요일 12시에 만납시다. 저 스페셜 DJ 별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2부 첫 곡 아주 예쁘게 열어준 이 곡은요. 6337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였어요. 이 곡을 신청해 주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로 수능이 100일 남았대요. 저도 지금 알았거든요. 첫째 한번 해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둘째는 더 힘든 것 같네요. 어서 시간이 잘 가서 따스운 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 하면서 행운을 빌어줘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이 간절함이 이 선곡에서도 느껴지네. 아, 저도 금방이겠죠. 우리 드림이도 이제 중1인데 아, 그냥 눈 깜짝할세 이런 날이 오겠지. 아, 떨립니다. 어쨌든 행운을 빌게요. 별이 진행하고 있는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안내까지 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쥬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도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세제 슈가 버블 슈가 버블 슈가 버블 깨끗하게 슈가 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 버블
0: 우리 집은 슈가 버블
2: 요즘 유산균 장부

올댓재즈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가까이 샵의 노래였죠. 그리고 핑클의 영원한 사랑 솔리드의 천생연분 이 곡은 2924님께서 네 신청해 주신 천생연분까지 세 곡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자 3867님 오늘 12시에 만납시다는 20대 때 놀던 나이트클럽 기분을 떠올리게 하네요. 어깨, 등, 허리, 온몸이 들썩거립니다. 신이 절로 납니다. 여주 귀촌 아줌마가 보내요 하셨어요. 난 아까 들으면서 이거 약간 콜라텍 생각난다 이랬는데 저보단 조금 언니셨나 봐요. 자, 테디베어님께서는요. 별님 진행이 너무 부드러워서 녹아요 하셨어요. 아우 감사드립니다. 6091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시원해졌네요. 짐 싸서 가평으로 날아왔습니다. 소소하게 간단하게 챙겨서 1박 캠핑입니다. 산속이라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잘 놀다 가겠습니다. 크크 하고 보내주셨어요. 요 세 분께도 커피 쿠폰 시원하게 쏘도록 할게요. 자 연달아서 또 우리 또 계속 신나는 노래 우리 아까 왜 오늘따라 선곡 좋다고 이거 혹시 별님 선곡이에요? 하셨는데 여러분 PD님이 하신 거예요. PD님의 공이랍니다. 계속해서 좋은 곡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강수호님이 신청해 주신 김건모의 제비 그리고 1393님이 신청해 주신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까지 함께 듣고 오실게요.

네,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우리 피디님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오늘의 센스 있는 선곡에 대한 이 공을 본인이 아닌 우리 열만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센스라고 아주 겸손하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겸손함, 이 낮은 마음, 스스로 박수를 치고 계신 너무 멋있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센스 있는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겠습니다. 방금 또 그 이어서 들으셨던 곡들, 제가 소개 안 했죠, 요거. 이상랑님께서 신청해주셨던 쿵따리 샤바라, 아이유가 부른 버전 들었고요. 그리고 0504님의 신청곡이었던 타편의 바다의 왕자까지 이어서 들으셨었거든요.

사연이 또 계속 많이 와서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천사같이 예쁜 아가야가 누워있는 사진과 함께 8344님이 딸이 10달 내내 입덧이 심해서 방울토마토만 먹고 링거투혼하면서 드디어 엄마가 되었습니다. 전화와서 너무 힘들었다고 감사하다고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네요. 엄마가 된 딸이 너무 기특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아, 너무 천사 같다. 우리 8344님과 따님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정말 귀한 축복이 오셨으니까 행복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커피 쿠폰 쏴드릴게요. 7273님. 별님은 여름휴가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들만 둘인 엄마인데 내일 군대 간 아들이 첫 외출을 나온 데서 기다리고 있어요. 별님도 이번 주에 CBS로 출근하면서 더 큰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에너지 많이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들으실 곡 1698님의 너무 센스 있는 선곡인데요. 하림의 출국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현우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9603님 날이 선선해서 자전거도 타고 싶어지네요. 20년 전 어느

가을날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현우의 메리 미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이 곡을 끝으로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별과 함께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밤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모기잖아요, 모기. 아우. 그런데요, 이 암컷 모기만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그러네요. 암컷 모기는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 같은 필수 영양소를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에서 얻는데요. 이건 종의 명맥을 잇기 위한 본능이죠. 제가 매일 오후 2시에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저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0: 2026년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Supreme,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 FM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드리 델번님이 올해는 너무 더워서 그런지 모기도 뭐 지쳤나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물려봤어요. 이제 조금 시원해지면 때로 몰려서 상대를 물색하겠죠. 그러셨습니다. 김민숙 씨, 오랜만에 에어컨 껐어요. 해운대 시원합니다. 바람에 날아가겠어요. 바람 많이 부나보죠. 하여튼 모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말 너무너무 밉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요새는 모기가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모기채를 딱 들고 잡으려고 그러면 없단 말이죠. 아, 자다가 소리가 딱 나가서 윙 소리가 나갖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을 탁 켜가지고 모기채를 잡았는데 안 보여요. 귀신같이 숨는데 어떻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돌개바람님이 매일 길냥이 밥 주러 가는 장소가 모기가 특실해요. 헌혈 자국이 아주 다리에 깊이 재뿌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길냥이들도 좀 위험하겠는데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뭐 피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고. 자유철학자님이 어제 여기에서 지진 느꼈냐고 했는데 결국 콜롬비아에서 대지진이 있었네요. 그러셨어요. 그건 뉴스를 못 봤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별솔 별하하랑님이 날씨가 선선해서 좋습니다.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첫 곡 베리굿 그러셨습니다. 첫 곡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탁 나오면 아주 짜릿하죠.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2S 반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레인보우만 있으면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알라스카.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바카라의 Yes, Sir, I Can Boogie, 아라베스크의 Someone Is Waiting For You, 그리고 징기스칸의 마추 피추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8218번으로 왔어, 완전 신나요. 사랑

입니다 그러셨어요. 또 즐거워라님도 출근하는 길 신나신나 그러셨습니다. 오드리 델번님도 아는 노래지만 듣기만 해도 몸이 들썩들썩 기분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4746번으로 날씨가 시원해졌다고 하니까 그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33도여도 더운 날씨라 그랬는데 우리 애가 31도만 돼도 가을일 거라고 해서 웃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거는 33도도 사실 더운 거죠. 지금 33도, 34도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져서 조금 예 다행입니다. 달 보드레님이 모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제 피 맛이 어떤지. 맛있겠죠 뭐. 근데 본능이니까. 예. 마이클 런 투 스트라이크 님이 불을 탁 켰을 때 모기는 무거워서 멀리 못 가고 주변 벽 같은 데 앉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참 어떻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더라고. 어떻게. 희한하게 참. 자, 노래 듣겠습니다. 퍼플 오드리 님이 베리 매닐로우의 쉽스 신청하셨습니다. 멜리사 맨체스터의 Don't Cry Out Loud까지 두 곡입니다.

FM Pop。내 마음의 보석성.

장마가 시작되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됐습니다. 낮게 드리운 하늘은 산허리를 품에 안았고 처마 끝에서

저는 빗방울이 쉼없이 여름을 노래했습니다. 촉촉이 젖은 흙길에서는 구수한 흙내음이 피어올랐고 풀림마다 맺힌 물방울은 작은 보석처럼 반짝였죠. 그 풍경을 떠올리면 장마는 비가 내리는 시기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 동네에 오래 머물다 가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계절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환희도 있었고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설렘도 있었죠. 밤새 천둥이 산을 울리면 괜스레 이불을 더 끌어당겼다가도 아침이면 밤새 씻긴 세상을 먼저 나가려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비를 머금은 나뭇잎은 더욱 푸르렀고 들판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어린 저에게는 장마는 무섭기만 한 계절이 아니라 가슴을 뛰게 하는 신비였습니다. 새벽이면 아버지께서 장마로 불어난 또랑에서 송사리와 미꾸리를 잡아오셨고 어머니는 조선간장으로 담백하게 간을 맞춘 칼국수와 수제비를 만들어 주셨죠. 그 점심 한 끼는 산해 진미보다 따뜻했고 진수성찬보다 넉넉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수리조합 또랑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어난 물살을 가르며 멱을 감고 송사리를 쫓고 미꾸리를 맨손으로 잡겠다고 허우적거리다가 해가 기울면 슬그머니 참외밭과 수박밭 가장자리를 기웃거렸습니다. 품속에 참외 하나를 안고 달아나던 그 심장의 쿵쾅거림, 뒤를 돌아보면서 깔깔 웃던 친구들의 웃음소리, 철없던 그 스릴도 장마가 저희한테 선물한 여름이었습니다. 며칠씩 비를 쏟아붓던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짝 열렸고 매미는 기다렸다는 듯 온 산을 흔들면서 울어댔죠. 파란 하늘은 비에 씻긴 유리처럼 맑았고 햇살은 더욱 눈부셨으며 구름 때문에 하늘은 더욱더 깊었습니다. 저는 장마 때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거대한 정난 운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지고 먹빛 구름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소설을 쓰고 시를 읊고 수필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노을마저 장마구름을 만나면 어느 화가도 흉내낼 수 없는 빛의 예술을 펼치죠. 그래서 저는 장마 시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처마 끝에서 빗방울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 작은 물방울 속에는 제 어린 시절의 흙내음이 있고 아버지가 잡아오신 송사리와 미꾸리도 있으며 어머니의 칼국수와 수제비가 있고 또랑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하늘은 오래도록 땅을 사랑하고 저는 그 사랑을 빗소리 속에서 흙냄새 속에서 그리고 오래된 추억 속에서 다시 만납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호세 펠리치아노의 레인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에서 최병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 글을 굉장히 잘 써주셨죠. 네. 조윤진 씨가 장마 때 수제비 맛있었겠네요. 비개인 하늘 맑죠. 어렸을 때 비가 며칠씩 왔던 기억. 사연자분은 장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시네요. 그러셨습니다. 네. 보통 장마 얘기하면은 그 비 때문에 재해를 겪은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은 아주 장마를 아마 이쁘게 예, 그려주셨습니다. 찬손 부르튼 손님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글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예, JDH님이 어린 시절 생각납니다. 동네 아이들과 강가에 나가서 다슬기와 조개를 잡던 시절 고향 친구들 생각났고요. 5583번으로 한편의 수필을 듣는 듯 아 옛날이요. 뱀 스미스님이 글쓰니까 거의 소설가 수준이네요. 아이스님은 사연자의 나이 72세 예상해 봅니다. 그러셨어요. 7944번으로 유년 시절 저희 동네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 시절이 그리워요. 6946번으로 생생하게 오감이 느껴지고 펼쳐지는 그 글솜씨가 아주 예사롭지가 않으십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읽으면서도 그 표현이 아주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6946번으로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시각, 오감 충만 보석종 사연이었습니다. 옳습니다. 모르신 말씀이십니다. 아, 그리고 6312번으로도 한편의 수필을 읽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사연자께서 글을 너무 잘 쓰십니다. 그러셨어요. 최병진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이렇게 막 글솜씨가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옛날 얘기해 주셔도 좋고 현재 진행형 뭐 얘기해 주셔도 좋고 또 누구에겐가 편지 형식으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 코너 보석 같은 코너가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Mr. President의 Coco Jambu, Together의 Happy Girl.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위제로
1: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7: 격리나라
8: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부모.

강동준의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러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쉐어의 Dark Lady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보여 더 밝은 내일.

0: 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마돈나의 아메리칸 파이였습니다. 오리지널이 뭐 항상 좋지만 마돈나는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면은 이 사운드가 뭔지를 아는 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할까? 물론 이제 프로듀서나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번에는 이런 사운드를 한번 가보자. 김미를 그 헝업으로 이렇게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한 그거 듣고 제가 야, 이 양반 정말 참 시쳇말로 장난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저 뭐야 아메리칸 파이도 아주 멋지게 편곡을 해갖고 멋지게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마돈나의 아메리칸 파이로 한동준의 FM 팝스 이 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을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집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캐시판 계속해서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유럽의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이어서 주니의 Separate Ways 그리고 에이셔의 Don't Cry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단순공주님이 드디어 제가 해외여행을 와서 레인보우로 이동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무실에서 다른 분들 타지에서 소식 듣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성공. 스웨덴. 아 여기 스웨덴인데 선선해도 아 좋습니다. 이 먼 곳에서 다른 시간대에 한동준님 목소리를 듣다니 꿈만 같네요. 그러셨어요. 아 스웨덴 여행 가신다 보죠. 스웨덴 뮤지션들이 생각나는군. 5313번으로 아, FM 팝스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큰 거래처 두 곳에서 계약 중단한다고 공문을 보내왔어요. 하반기 손실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벌써 걱정입니다. 아유, 뭐 다 살아날 길이 있는 거죠. FM 팝스 계속 듣고 계시면요. 또 다른 그 뭐 거래처가 생길 겁니다. 힘내시고요. 노래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스모키의 What Can I Do? The chorus, eh? What can I do?

아바의 댄싱 퀸에 이어서 또 놀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333번으로 인천섬 해변에 와서 나무그늘에 돗자리 깔고 힐링 중이에요. 올해는 휴가도 못 갔는데 이렇게라도 바람 쐬니 좋아요 그러셨네요. 그게 진짜 휴가예요. 뭐 어디를 꼭 무슨 뭐 어디 관광지를 가야 휴가가 아니고요. 쉬는 게. 그

유럽 사람들은요, 이렇게 휴가를 가면은 뭐 예를 들면 리조트 같은 데 가가지고 어디 안 가고 그냥 계속 거기서 책 보더라고요. 약간 좀 짜증납니다. 그러고. 뭘 해야지 그래도 뭔가 너무 쉬니까 그냥.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휴가. 아, 멋지십니다. 인천 섬 해변에서 이제 몰려주셨습니다. 0176번으로 이 시간이 제일 안정감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셔서 아 그래 안정감이 있어요. 저는 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안정감 쪽으로는 조금 하여튼 안정감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허브님이 미싱으로 반바지 만들고 있는데 이거 원 엉덩이를 들썩들썩 어깨도 들썩들썩 바느질이 안 되네요. 그러셨어요. 호야꽃님도 지하철에서 못 흔들지도 못하고 엉덩이는 들썩들썩. 자, 이번엔 좀 차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요, 우리나라 가요를 외국 가수들이 부른 케이스입니다. 에미 푸지타의 I Believe, 신승훈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했어요. 그리고 리오스카, 테디 앤드레아스가 함께한 My Love Beside Me. 이 노래는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리메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요가 오리지널입니다. 먼저 에미 푸지타의 I Believe.

0: 들어.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5: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쏜살같이 가버렸네요. 자, 오늘 끝곡은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입니다. Heaven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0: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바람개비를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작정 앞으로 달려가기보다 바람이 불 때까지 그늘에서 기다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괜히 뛰어다니면서 바람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즘처럼 더울 때는 우리도 좀 덜 열심히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늘도 찾아가고 여유도 좀 가지면서 말이죠. 오늘만큼은 열심히 대신 적당히 하면 어떨까요? 바람 불면 그때 또 움직이면 되니까요.

0: 있는 건 맞나 봐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에 잘 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시간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2: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공고는 GE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공고는 GE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엄은경 씨의 신청곡 쿨 아로하, 그리고 7345번으로 신청하신 유리상자의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이정님 씨가 햇살은 뜨겁지만 예쁜 하늘을 자꾸만 올려다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은 많이 봐도 눈에 담아놔도 예쁜 그런 하늘을 맞네요. 8926번으로 소리를 꺄악 질러주셨어요. 끼악! 드디어 내일 고등학생 아들을 필두로 개학이에요. 그 다음은 중학생 딸. 이 기쁨을 승화 씨와 나누고 싶어요. 벌써 개학하는 겁니까? 참 시간 빨리 가네요. 그래도 며칠 전에 진짜 엊그저께 아이들 방학입니다 이런 사연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8916님 축하드립니다. 이미 한 두 줄 되는데 기쁨의 표현들이 뭐 이모티콘 표현에서 느낌표까지 장난이 아닙니다. 많이 기쁘신가 봐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제 135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죠.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마음에 쓰는 편지 임백천.

0: 이어드린 노래 한경애 씨의 예시인의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9791번으로요. 오늘 아 그렇군요. 오늘이 수능 100일 남은 날입니다. 사수인데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아이가 사수 시험 수능생이시군요. 그래요. 좋은 소식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응원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두 사람. 승식이 화순이죠. 더위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한낮의 더위는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오늘도 승식이가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씨? 화순씨! 뭐하고 있었어요?
2: 낮잠 좀 자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자고 일어났어요.
1: 아니 뭐야, 중간소음이 있나? 아니면 뭐 옆집에서 부부싸움 해요? 뭐 공사하나? 도대체 우리 화순 씨 낮잠을 방해하는 범인이 누구예요?
2: 아 시끄러워요. 얘네들 정말 시끄러워요.
1: 아 뭐야 도대체 누구냐?
0: 자 그러자 화순이가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 낮잠을 못 자게 만드는 시끄러운 범인은 뭘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오늘도 역시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간장게장 세트 4개, 데이팩 올인원 영양제 10개, 배지밀 고단백 두유 10개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노래도 듣고 퀴즈도 맞춰보는 그런 시간. 첫 번째 힌트곡 제목의 첫 글자, 두 번째 노래 제목의 첫 글자, 노래 제목의 첫 글자들을 합치면 정답이 나옵니다.

0: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이 들국화의 노래, 신승훈 씨의 노래 제목의 앞글자를 따면 오늘 정답이 나오죠. 화순이를 못 자게 만드는, 이 낮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이 녀석들 뭘까요? 여름이면 나무에 붙어서 하루 종일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가을밤에 귀뚜라미 소리가 있다면 여름에는 이 녀석들의 울음소리가 빠질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죠, 여러분?
1: 네.
0: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발표하죠.

최진 씨의 노래 천상재회였습니다.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의 정답은 매미였습니다. 매미. 많은 분들이 잘 맞춰주셨어요. 간장게장 받으실 분 뒷번호 8436번. 집 근처 산책할 때 매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저에게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맴 맴. 아, 그리고 3471번. 앞에다가 매미 울음소리를 적어 놓으셨는데 맴 이걸 적어 놓으셨잖아요. 맴 이건 염소죠. 맞죠? 맴 이건 염소지. 아, 매미 성층이 되어 소리를 내기까지 6, 7년이 걸려야 된대요. 소음보다는 자연의 소리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와, 땅속에서 3년에서 7년 이 정도를 보낸 뒤에 여름에 지상으로 올라와서 성충이 되는 이 매미. 아. 자, 그리고 0124번. 매미 소리를 들으면 여름이구나 하면서 더 더운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소리 중에 하나죠. 조윤옥 씨, 손주들 방학이라고 6명이 왔어요. 집 마당 나무에서 매미 허물도 발견해서 한참을 들여다보네요. 야, 이 방학 때 예전에 그 탐구 생활 뭐 이런 거 그런 거 생각납니다. 그럴 때 숙제에 이런 매미 허물 보는 것도 보는 이런 숙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 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마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리고요.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도 듣고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는 승식이 화순이 만나는 화요일이었습니다. 해오라기 숨바꼭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아 추억의 노래죠. 산울림 개구장이었습니다.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추천으로 들어요. 추억의 노래들 참 좋아요. 김선영 씨 반갑습니다. 아우 아주 멋진 언니를 두셨네요. 두 분이 함께 가요 속으로 하시면서 문자도 나누시고 더 재밌을 듯합니다. 김선영 씨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7892번 요즘 살맛이 납니다. 밤에 잠자기가 좀 편해졌어요. 매미 소리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제법 들려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겠죠? 그래요? 매미 소리는 뭐 인정. 귀뚜라미 소리가 벌써 들린다고요? 와 진짜예요? 아 전 아직 못 들어봤는데. 야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군요. 임현정 사랑의 향기는 설렘을 타고 온다.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수연 높은 하늘아. 최미숙 씨가 오늘 혹시 하늘을 보시면서 이 노래를 떠올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이 참 높습니다 오늘. 자,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윤호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신재덕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0년생, 1974년 동신중학교에 입학한 신재덕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 송파구 거여동 동네 친구였어요. 방과 후에나 틈만 나면 모여서 술래잡기, 딱지치기를 하며 뛰어놀곤 했었죠. 그렇게 같이 놀았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신재덕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할 때 신재덕만 동신중학교로 입학하고 다른 6명 친구들은 천호중학교로 갔었었죠. 갔었었죠. 아유, 죄송합니다. 신재덕은 1학년 2학기 때 은평구 역촌동 쪽으로 이사를 갔고요. 설린상고를 졸업했습니다. 그 뒤에는 금호실업에서 일을 하다가 1년 후에 입대했어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냈어도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친구들이 하나 둘 입대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긴 세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우리 우정을 잊지 말자면서 만들었던 청록회 모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신재덕을 찾아서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영사운드 등불이었습니다. 1960년생이시고요. 1974년 동신중학교에 입학한 신재덕 씨. 설린상고를 졸업하고 금호실업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이윤호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135번째 만남을 기대합니다. 아우, 아까 사연 읽다가 얘 가끔 이렇게 좀 혀가 꼬일 때가 있어요. 뭐 컨디션이 오늘 나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친구들은 천호 중학교로 갔는데요인데 이게 왜 이게 한 번 꼬이면 바로 안 잡힐 때가 있는데 오늘 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맹현옥 씨 그리고 임수영 씨의 신청곡이에요. 김수철 내일.

물 같은 사랑 최혜영 김학래 아가 같은 그대요 이상락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030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남편이 오징어 주문한 거 도착한다며 오징어 찜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더니 일찍 퇴근하고 온 거 있죠. 오늘 저녁은 먹고 그냥 리액션만 준비하면 되겠어요. 예, 맛있다고 많이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오징어 찜. 오징어 이건 참 맛있죠.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혜영 씨, 높고 높은 맑은 하늘을 보니 참 예쁘네요. 쓸 수만 있다면 그리운 엄마에게 하늘 위로 편지를 쓰고 싶은 가을 같은 날입니다 하셨네요. 자, 그래요. 이걸 써서 바로 보낼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네요. 박혜영 씨, 기운 내시고요. 커피 한잔 하십시오. 커피 쿠폰 금방 보내드립니다.

김상미 씨는 우리 아들 군대 휴가 나오자마자 여자친구랑 여행 가네요. 사춘기 때는 힘들게 하더니 지금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네요. 참 허전합니다. 휴가 나오는 날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근데 나오면 바로 여행을 가버리네요. 옛날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밖으로만 돌아다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자, 김상미 씨께도 위로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냥 건강하게 군 생활 잘하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습니까? 이정석 여름날의 추억 81469820번으로 신청하셨어요.

3273번 그리고 신혜숙 씨의 신청곡 김동률 감사 6237번으로 신청하신 이선희 씨의 아 옛날이여였습니다. 이 방송을 퇴근할 때 듣고 있는데 호주 멜번에 사는 남동생도 가요 속으로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멀리 살고 있는데요. 같은 방송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 울리더라고요. 이금자 씨가 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죠. 소중한 사람과 이렇게 무언가 함께 같은 시간에 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감동이죠. 이금자 씨 잘 오셨고요. 멜번에 사는 남동생 그분과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하십시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6192번으로 아주 간단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변진섭 씨의 너무 늦었잖아요. 아 듣고 싶다. 너무 듣고 싶다. 듣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가사를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0: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리아킴 위대한 약속 260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미경 씨, 노래들이 다 좋아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방송이 끝나면 아니 돼요. 지금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들어가셨나? 들어가셨겠죠? 들어가세요.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박상훈 씨가 신청하신 노래 모노의 파라다이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인기라는 영화 오디세이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요. 트로이 전쟁 10년에 귀향길 10년 동안 스스로를 다잡을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어요. 참아라 내 마음아, 너는 이보다 더한 일도 참아내지 않았더냐.

그랬던 덕분에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대요. 웬만하면 넘어가고 웬만하지 않아도 견디고 우리도 영웅급의 인내력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바로 21세기의 오디세우스다 할만합니다. 오늘도 더위를, 사람을, 일을 참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Take that, I found heaven.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온 대사는 아니고요. 원전 오디세이, 오디세이아에 나온 말이래요. 오디세우스는 못 참는 일도 많고 실수도 해요. 근데 그런 다음에는 영리하게 계략을 써서 참고 또 도저히 안 되겠을 때는 한 번 터뜨리기 위해서 차곡차곡 빌드업해서 확실하게 터뜨리고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 참는다를 전제로 하는 건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책으로 또 영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영화 보면서 집으로 가는 라디오가 자꾸 떠올랐는데 집으로 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천하의 영웅도 집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집으로 가는 일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555.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용신님, 캐치님들 가을 하늘이 준비돼 있어요. 무더니 참았더니 집으로 가는 길 하늘도 높고 펼쳐진 구름도 그림이네요. 미리네님이 그러셨어요. 별솔별 하하랑님도 어머 하늘이 가을이에요. 에어컨을 얼마 만에 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셨거든요. 창밖을 보니까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는데 살랑거리는 정도가 그냥 살랑살랑 이 정도 아니라요. 조금은 세게 막 약간 많이 휘청거리진 않지만 아무튼 흔들흔들하게 지금 불어오거든요. 창문 한번 열어보시면 물론 볕이 아직 남아있어서 뭐 아주 서늘한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좀 촉감은 느껴질 것 같습니다. 노래 세 곡을 들으셨어요. 바비 달린의 Beyond the Sea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Come Fly With Me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귀액은 목소리가 나와서 너무나 반가워서 차 정차해놓고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2195님 어서 오세요. 어머나 퇴근길 처음이에요 하신 1481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6월 15일에 왔으니까 이제 두 달이 곧 되어갑니다. 시간이 또 그렇게 흘렀어요. 오늘도 더블북 출판사에서 나태주 시인이 전하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말 베스트셀러 너를 아끼며 살아라 드립니다. 오늘도 두 분께 이번 주에 매일 두 분께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하세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잘 사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느껴지는 이 노곤함과 뻐근함 뿌듯함과 홀가분함, 헤아려 보면 다 출처가 있고 근거가 있잖아요.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우리 별거 별거 다 하나로 살았잖아요. 저는 오늘 이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30일간 꾸준히 하는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 대표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이렇게 작고 꾸준한 실천을 하면 각 멤버가 이 혼란한 시대에 단단하고 뛰어난 인재로 거듭난다고 대표님이 말했어요. 오늘 이틀째 되는 날 챌린지 완료했어요. 저희 가족 대표는 제 딸인데 이런 걸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핑계삼아 하고 있어요. 저 올해 안에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매일 실습 한 가지 하기로 했는데

완료했습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단단하고 뛰어난 인재가 될지 정말 감도 안 와요. 이제 열심히 할 거예요. 캐치님들도 그런 거 하나요? 챌린지? 저녁 스케치랑 대단한 하루 보내기 챌린지 이런 거 함께 해보시죠.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레사 프랭클린, 조지 마이클, I knew you were waiting for me. 5802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이어서 아이린 카라입니다. What a feeling.

영혼을 맑게 씻어내는 듯한 천상의 목소리네요. 세상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아요. 라고 소연 아빠께서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음악들이 3292님의 슬픔을 좀 안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융신님, 요즘에는 그냥 누가 툭 치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젊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내겐 어른들이 있었거든요. 실패해도 안전하게 숨을 곳. 그때 한참 이어폰 끼고 이런 음악들을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먼 길 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아버지마저 가시면 제가 맨 앞에 서는 느낌이 들어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을 잘 못 잡겠어요. 하시면서 3292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노래 두 곡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아, 이 노래는 0337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시세의 Summer Snow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3727님, 새벽 5시에 하루 시작합니다. 계란 배송하거든요. 싱싱할 때 갖다 드리려고 바쁘게 다니다 보면 땀이 비로 내립니다. 여름 내내 얼마나 쏟았나 몰라요. 그래도 가족 위에 흘리는 보람의 땀 아닌가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7594님, 출근 전에 항상 밥을 해놓는데 내 솥 안 넣고 밥통에 쌀을 그냥 부은 거예요. 밥통 밑에 물이 줄줄 미쳐 손으로 쌀 부추려내느라 진땀 뺐네요.

0: 그나마 시원한 바람 불어 밥통 말려놓고 출근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1: 해줄래?

As It Was였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 앞서서 Mama's Gone, You Make My Life a Better Place 마순이님 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렸어요. 7594님 내 속 안 넣은 채로 쌀 붓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검색창에 내 속 치니까 내 속 없이 쌀 붐 이게 또 바로 떠요. 난감한 경험 나누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신데 출근 전에 그 정신 없을 때 밥 해놓기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3727님 아 계란 배송 요즘 뭐 아스팔트 위에 그냥 떨어뜨리면 후라이 되는 시절이라 얘기하는데 계란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배송하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지금 신경 쓰면서 일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대단한 두 분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혼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패트릭 스웨이즈 She's Like the Wind, 전순아님께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이고요. 2부에 오늘은 이쪽 하러 오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님 청해 주신 노래인데 일단 6분 30초의 노래가 나오는 건 오늘 좋은 날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 축 처진 기분은 그래도 좀 잘 챙기셨죠? 8837님 집에 가는 길은 조금 더 가벼우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더블북 출판사에서 나태주신이 전하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말 너를 아끼며 살아라 오늘도 두 분께 드릴 건데요. 아까 사연은 소개해드렸어요. 3292님 요즘 누가 툭 치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어른들 제일 앞에 서는 느낌이라고 하신 3292님 그리고 9222님 퇴근길 지치고 힘든 하루였어요. 정말 저 대충 산 것 같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잘 살아낸 것 같습니다. 두 팔이 뻐근하고 쑤시는데 음악으로 달래네요. 글도 읽고 싶고요. 책 한 줄 읽어내기가 힘들었는데 막 뒤적이면서 책 읽고 싶은 날이기도 하고요 하셨거든요. 우리 922님과 3292님께 오늘 이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후에 오늘은 이쪽 할 거예요. 두 곳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데 피서지예요. 어디가 좋으신지 광고 후에 만나겠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은 레인보우 투표창에 오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 속으로 떠나보자. 어디로? 계곡으로. 어디로? 바다로. 둘 중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한여름 피서는 역시 계곡이지. 청취자분들 얘기 들으셨죠? 시원하다 못해 시린 계곡에서 미니 폭포 물줄기로 마사지 받고 물이 끼낀 너럭바위 위에서 미끄럼틀 타고 다이빙. 바위 틈 임시 물 냉장고에 수박, 참외가 동동. 여름이 허락한 중독, 고동잡기에 빠지면 폭염이다 뭐냐 싶죠. 물놀이 후에 따뜻한 바위에 누워서 몸 말리면 솔솔 불어오는 산바람에 낮잠까지 솔솔. 아기자기 즐길 것 많은 여름 물놀이는 계곡의 제맛이지. 어디 살이나 타는 해변 물놀이에 비할 소냐. 살이 좀 타줘야 어디 놀다 온 티가 나죠. 여름 물놀이터로 바다만 한 데가 있나요? 튜브 끼고 파도에 못 맡겼다 이리 출렁 저리 출렁 수구도 했다가 서핑도 했다가 비치 발리볼도 했다가. 아이스박스 하나면 파라솔 아래가 천국. 물놀이 후에 먹는 컵라면이면 이열치열의 정수. 뾰족 아야 자갈밭 아니고요. 부드러운 모래밭에 앉아서 모래성도 쌓았다가 모래찜질도 했다가 예쁜 몽돌이랑 조개도 주었다가 온몸 자유롭게 놀기에는 여름바다가 최고죠. 한평 계곡에서 폭짝폭짝 깨작깨작 이돌 저돌에 머리만 꽁꽁. 계곡 물놀이는 물놀이도 아니에요. 한여름 물놀이 나는 여기서 하련다. 오늘은 있죠. 계곡이냐 바다냐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서 노셨어요? 어떻게들 즐기셨나요? 자, 레인보우로도 오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도 오시고요. 선택과 함께, 투표와 함께 여름 물놀이의 추억, 물놀이 명소 어딘지 깨알 정보도 나눠주세요. 그럼 우리는 아 한 잔 나누겠습니다.

대국민 이쪽저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쪽.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조금 시원해졌지만 여전히 폭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Imagine Dragons, Thunder. 청해주신 분은 1481님. Britney Spears의 Baby One More Time, Leon Rimes, Can't Fight the Moonlight. 이 노래는 조창식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바다파 나오세요. 바다파. 여름에는 바다가 최고죠. 92세의 어머니 모시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동생네 부부까지 양양바다에서 파도 타고 모래성 부수기 이걸 하고 오셨답니다. 상하이 박여사님이. 여름 바닷가에서 즐기는 아이들 모습 보내봅니다. 사진을 많이 주셨거든요. 무조건 바다죠. 아이들이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한 송정바다 보세요. 8634님. 와, 그죠. 아이들이 막 모래 속에 파묻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모래 찜질하고. 여름은 바닷가죠.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추천합니다. 1786님, 제가 못 들어본 해수욕장 이름이어서 특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계곡파 나오세요. 아, 두타산 계곡, 커다란 바위에 빙 둘러앉아서 선배들이랑 선배들이 정이라고 주는 거 덥석덥석 파담하셨던 대학 1학년 때의 계곡입니다. 계곡이 좋은 이유는 따로 씻을 필요가 없어요. 쟁님이 주셨거든요. 저 엊그제 양평에 있는 중원 계곡 다녀왔어요. 엄청 시원해요. 춥다고 애들이 막 빨리 집에 가자고 30분 만에 나왔어요. 쪼매난 이쁜이님이세요. 바다는 다 어깨 까져요. 저녁 되면 고통만 남아요. 계곡은 그늘이 있어서 놀기 좋죠. 이건 진리예요. 보는 건 바다가 좋고 노는 건 계곡이 좋죠. 설악산 천불동 계곡. 여기에서 석유 버너에 밥 짓고 찌개 끓이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7522님이 주셨는데. 아, 바다는 너무 끈적해요.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셨고요. 한번 볼까요? 결과가 오마. 오마라. 계곡이 68.4%고요. 바다가 31.6%. 저의 예상과는 좀 다르네요. 어쨌든 사연도 계곡 훨씬 더 많이 주시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여름은 바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계곡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68.4%.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뽑아서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달하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 다이애나 로스, 엔들리스 러브, 정진동님께서 신청하셨고요. 피터 세트라, 에이미 그란트, The Next Time I Fall, 조윤진님께 전합니다.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여름을 좋아하진 않는데 항상 끝나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8470님이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이 너무 가까이 와 있으면 그 좋은 것이 너무 빨리 또 지나갈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좋잖아요. 가을을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데 정말 너무나 성큼 앞에 있으면 너무 이게 또 빨리 지나갈 것 같아. 그런 게 아닐까. 돈 맥클린의 빈센트, 핑크 마티니, 마 솔리튜드, 나의 고독 이란 뜻입니다.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알래스카에서 듣고 있습니다. 대학원 생활이 쉽지 않은데 매번 덕분에 힘내고 갑니다. 병휘, 윤수, 준엽, 현임 잘 되기를 기원해요. 준엽님이 대표로 보내셨어요. 지금 함께 알래스카 여행 중이신가? 이런 생각 했습니다. 1년 전쯤 육아휴직이었고요. 지금도 시간이 흘러서 저는 복직을 했고 직급도 실장으로 승진했어요. 축하드립니다. 9045님. 딸아이는 곧 2돌을 앞두고 있고 반갑습니다. 퇴근길에 버스 안에서 작게 나오는 노래에 인사드리고 싶어서 문자 보내요. 오늘 아이들과 수업 끝내고 집에 가는데 활짝 웃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생각나는 저녁입니다. 3329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의 편안함, 오늘 수술받고 퇴원했는데 종일 남편이 함께 해줬어요. 이 시간에 혼자 라디오 들으면서 있던 시간인데 오늘은 남편이 해주는 맛난 저녁 식사 냄새와 라디오의 음악이 함께 있습니다. 와, 좋은 날이네요. 이글님,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바다파, 계곡파 있는데 저 수영장파예요. 6280님,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착한 가격의 입장료와 한강라면의 참맛. 안전요원과 함께하는 안전한 물놀이 최고. 인정, 인정. 저 지난해에 그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갔는데 진짜 좋았거든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았지만 이게 목욕탕 같기도 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진짜 잊을 수 없는 참맛 라면의 맛을 즐기고 느끼면서 예 맞습니다. 동의. 5565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들어요. 루이스 터커 Midnight Blue.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노무법인법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집에 잘 도착하셨나요? 오늘 끝곡 이재환님, 3857님 청해주신 케네지 Going Home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아직 못 오신 분들은 안전하게 잘 오셨으면 해요. 이재현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준옥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주 옛날에 피자 처음 드셔보셨을 때 그 맛 기억하세요? 어땠어요? 저는 최근에 마라탕을 처음 먹어봤을 때 주변 눈치 보느라고 맛을 느낄 새도 없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신메뉴가 쏟아져 나오듯이 새로운 일도 새로운 인연도 하나쯤 만났으면 좋았을 하루인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자, 오늘 지금부터는 처음 들어본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음악에 행복감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0: 처음 먹어본 음식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 같아서요. 소연 아빠, 어제 빵집에 망고 생크림 케이크는 오늘까지만 준비됩니다 라는 글을 보고 너무 실망했는데 다시 멜론 생크림 출시라는 글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그렇더라니까요. 저는 처음 돈가스를 먹어봤을 때 그 느낌, 아 이런 맛이 있었다니, 이럴 수가. 그러면 혹시 그 고수를 잔뜩 넣은 쌀국수를 처음 드셨을 때 그때 그 느낌 어떠셨어요? 그리고 순댓국이나 선짓국 같은 거 처음 먹어봤을 때 인상도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갑자기 내가 처음 먹어봤던 그 음식의 느낌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처음 먹어본 그 맛은 충격이었다, 아니면 신세계였다,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한참을 두리번거렸다, 남들 어떻게 먹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북경오리 같은 거 처음 나왔어요. 헉,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왜 껍질만 벗기고 살은 안 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당황했던 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먹어보고 놀랐었다 하는 얘기, 저는 그 시간도 이제 막 지났을 테니까 얘기 나눠보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9390, 문자 참여는 샵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 처음 듣고 난 정말 충격이었다, 너무 좋았다 하는 곡이 있다면은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첫 곡은 트윈폴리오 웨딩 케이크였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노래의 의미를 잘 알죠.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그 위에 덮이는 거죠. 사실 뭐 잊혀지기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받은 상처는 더 큰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하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김시영님, 정희님 청해 주셨고 순호님 청해 주신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8021번으로요. 남편하고 선지국을 처음 먹어본 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워낙 가려 먹어요. 근데 남편이 빨간 두부가 너무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빨간 두부? 제가 두부는 좀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먹었죠. 살짝 쫀득함도 있고 고소함도 있고 야 두부 맛이 이런 게 다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먹었다 했는데 글쎄 어느 날 TV에서 선지국이 두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한테 베개를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다시는 먹을 거야 했는데 선지국을 얼마나 지금 즐겨 먹는지요. 맛있죠. 그럼요. 참 어떤 선입견 같은 것도 또 있을 거예요. 재밌네요. 그리고 하얀 민들레님은 전 1970년에 경양식집에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가스를 먹어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1970년 그러니까 지금 또 50몇 년 전 아니에요.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곁들여 나오는 수프 있잖아요. 그 수프에 밥을 말아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수프. 야. 또 엔젤 코인님은 저 카레 처음 먹었을 때요. 한 입 딱 먹는 순간 너무 놀라갖고 얼른 물 마시고 꿀떡 삼켜버렸어요. 너무 놀란 맛이라서 그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 재밌네요.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서화정님 신청곡입니다. 최완규 먼 훗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이 노래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나오는 거예요. 첫 소절부터 넋이 나갔죠. 그리고는 서서히 신천지가 막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커다란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노래를 숨죽이고 들었죠.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때까지 사실 노래를 몰랐는데 이 노래 듣고 푹 빠져서 그 다음날 테이프를 사서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고 그때부터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푹 빠져서 폭송, 팝송 등 음악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순혜님 그러셨군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100만 번 이해합니다. 우리 순혜님 정해주신 양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또 0509번으로는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정말 충격이었죠. 정말 압권이었어요. 이권혁의 창가의 영상. 처음 듣고 바로 빠져버렸어요. 왜 그렇게 충격이었을까? 노래 들어보면 바로 아실거려 하고 그 팝으로 치면은 이니그마라는 그 팝 싱어

가 있잖아요. 그 음악 같은 분위기, 인도 음악 같기도 하고 아주 묘한, 예, 그런 음악이죠. 저도 사실은 오, 이런 음악이 다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죠. 예,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또 이음이 애인 있어요. 5741번으로 2691번으로도 또 최완규 먼은 날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들었습니다. 동생이 카투사에 있었어요. 80년. 근데 휴가를 나왔는데 바나나를 사들고 온 거예요. 처음 먹어봤던 그 부드럽고 달달한 바나나 맛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80년이면 이렇게 흔하진 않았죠. 아마 명동에서 리어커에서 이렇게 바나나를 한 송이가 아니라 한 개씩 뜯어서 뭐 1,000원, 2,000원 그렇게 팔았던 그 기억이 저도 나네요. 기가 막히게 맛있죠. 빠면 지금도 맛있어요. 에베네셀님, 그리고 또 우리 지명이님은 예전에 진짜 너무 어릴 때죠. 홍제동에 중국집에서 울면을 먹었는데요. 걸쭉한 그 국물을 처음 먹어본 거죠. 너무 맛이 나서, 너무 맛있어서 국물을 다 떠먹고 그 후로 몇 번을 갔나 몰라요. 울면도 맛있죠. 근데 울면을 안 하는 중국집도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울면도 아주 독특하고 맛있죠. 좋습니다. 여러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참 낯선 음식들이었어요.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 듣죠.

0: 1974년 우리 박 PD가 막 들어갔을까 학교나? 예, 학교도 안 들어갔어. 근데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 노래가.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신중현과 엽전들, 미인, 인호님, 명춘님 청해 주셨고, 점숙님, 이수미, 여고 시절, 또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끝곡인데요. 이 노래는 진짜 가사가 충격이었어요. 사랑했던 우리가 지금은 너무 다른 우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노래 가사 들어보면서 조영남 지금 덕명님 청해 주신 곡 들으며 1부 마치겠습니다.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

0: 네?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2: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는 왜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그 시저가 생각이 나죠. 그 원로원에서 여러 명의 암살자들에게 시저가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 공격하는 사람 중에 각별히 시저가 아끼고 신뢰했던 브루투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브루투스가 시저한테 공격을 하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브루투스가 아니라 브로콜리 너 맞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브로콜리 너 맞죠?의 앵콜 요청 금지. 그렇죠. 다 끝난 노래를 다시 부르라니요. 그럴 순 없어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선동님 최완구의 먼 훗날 들으면서 또 이렇게 감동이 있으셨어요. 제법 들려주시던 노래죠. 행복한 동행에서. 근데 유심히 가사를 음미하며 들으니 예,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 생각났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연결고리로 이어지듯이 제가 브로콜리가 브루투스까지 연결이 됐더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또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듣고 싶어 하시는 음악들 준비하겠습니다. 샵 9390 50분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부모.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이고, 정말 울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하루였군요, 바다로님. 7시에 출근해서 집에 오니 7시 20분이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니 지금 이 시간 9시 20분 22초. 더 우울한 건요. 끼고 있던 순금 한돈 반지가 없어졌어요. 약간 크긴 했는데 하루 종일 너무 숨쉬기 힘들 정도로 일과 일 스트레스로 반지가 빠지는 것도 몰랐어요. 너무 슬퍼요 하고. 아이고 진짜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다고. 어떻게든 아무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차근차근 스트레스를 받아도 차근차근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저를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지혜로우시네요, 우리 바다로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뭐 이미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갔다 생각하고 그 일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드니까 시원한 한잔 드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시면 되죠, 앞으로. 약간 큰 반지, 그리고 더구나 순금 같은 건 끼고 다녀요. 물론 뭐, 사연이 있으시니까 그 반지를 꼭 끼었어야만 됐겠지만, 항상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홍은경님, 그리고 이희정님, 그럼요. 당연히 잊지 않고 있었죠. 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얼굴 찌푸리지 말자고, 예, 컬트 트리플의 노래 선곡해서 전해드렸고요. 또 유지원 사랑과 평화. 어? 진짜 재밌다요. 노래 부른 사람도 사랑과 평화고, 유지원의 노래 제목도 사랑과 평화였어요. 오늘 사랑과 평화. 이 노래 제목만으로 또 그룹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김현주의 행복한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영님 7326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정훈이에요. 이 노래도 굉장히 신선할 겁니다. 나오미의 꿈.

아내의 생일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같이 생파하고 귀가하며 추억에 잠겨 아련한 추억 여행을 합니다. 즐거운 데이트 중이에요. 여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하고 7785 휴대전화로 글을 주셨는데 아드님 성함이나 본인의 성함이나 아내의 성함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아니면 두 분만 서로 통하는 닉네임 같은 거라도 적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7116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왁스. 화장을 고치고 예, 아내의 생일 저도 뭐 성함을 모르니까 누구 아내라고 해야 좋을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그 아내는 남편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할 누구의 생일이든 축하를 할 때는 그 뭐 이니셜이라도 하다못해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훨씬 축하하는데 몇 배 더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9119 휴대전화로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 그리고 최헌 가을비 우산소 기온 이제 내일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는데 한 5도에서 10도까지 이제 더 내려가라고 가을비 우산소 했더니 용섭님 아유 가을 노래 젤로님은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에요. 이누우님도 아 가을 분위기 좋다. 고맙습니다. 또 정훈이 나오미의 꿈 들으면서 경현이님이 야 50이 넘었는데 처음 듣는 노래네. 샬라? 샬라? 막 그러고 노래를 하네요. 그렇죠. 처음 들을 수밖에요. 우리 경원이님이 50이시면 76년생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는 71년에 나왔거든요. 그 당연히 모르는 곡이죠. 행복한 동행에선 이렇게 오래된 노래들도 들을 수 있고 새로 나온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이 노래는 언제쯤 나온 곡일까요?

0: 음악을 들으니까 진짜 이렇게 따뜻한 어떤 온기가 그리워지는 것만 같아요. 참 지난 주만 해도 우리가 다 그냥 더워 죽겠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진짜로. 그런데 어쩜 이렇게 또 따뜻함이 갑자기 그리워지는지요. 조동진 나뭇잎 사이로 9598 휴대전화로 또 9887번으로 나야나님이 연곡 캠핑 중인데요. 여기 22도예요. 정말 가을 날씨 같아요. 22도? 어제 느꼈던 체감하고 오늘의 체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혜영님 22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밀꽃님이 동계올림픽 했던 마을인데요. 그러니까 평창 어디겠죠? 북은? 마당 온도가 15도예요. 오늘 새벽엔 추워서 깼어요. 내일 새벽은 더 춥대요. 그러게. 와, 갑자기 기온이 그냥 저렇게 툭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나뭇잎 사이로 이승재 눈동자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오늘 진짜 약과 선물 받았다고 사진까지 보내주신 분들 정말 많이 계셨는데 고맙습니다. 아주 푸짐하게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음재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선물로 준비되어 있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시작됐다.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걷기 하러 나오신 분들 중 손풍기 든 분들 거의 없으시죠? 확실히 줄었죠? 여름이 멀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끝곡은 태우님 6925번으로 청해 주신 장사익 찔레꽃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0: 정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여름이면 집안에서 자주 벌어지는 실종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리모컨의 행방불명이에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막상 온도를 조절하려고 찾으면 안 보일 때가 있죠. 소파 틈을 뒤지고 이불을 들추고 혹시 누가 방으로 가져갔나 추리도 하면서 모두가 다급한 셜록홈즈 탐정이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맨 리모컨인데 발견하게 되는 곳은 의외로 허탈한 곳이 많아요. TV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자리에 숨어 있을 때도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애타게 찾는 것들 중에는 이렇게 멀리 사라진 것보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엔 잠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봐야겠어요. 찾고 있던 무언가가 바로 곁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

0: 8월 11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이무진의 에피소드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그렇죠. 뭐 에어컨 리모컨, TV 리모컨 실종 사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온 집안을 한바탕 뒤지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더울 때는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애타게 찾는 것들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미처 돌아보지 못한 우리 곁에 놓여 있었던 건 아닌지 살피고 싶은 밤이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5: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곡이었습니다.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5329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0707번으로 청해 주신 에스더의 송해였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의 원곡이었죠. 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리모컨 찾기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손에 들고 안 찾으면 다행이에요. 휴대폰 들고 찾을 때가 있죠. 유경주님. 어머, 오늘 제 경우랑 똑같네요. 오늘 주민센터에서 일지를 겨드랑이에 끼고 찾느라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내 몸 가까이 있는 걸 아는 순간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더위 먹었나? 자책을 했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토끼맘님.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지니야 리모컨 찾아줘 라고 말하면 멜로디가 들려서 찾는데 우리 집 반려견 설기의 눈을 보면 아유 엄마 또 찾네 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귀엽다. 표정을 상상하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2706번으로 보내주셨고 너무 많죠. 네,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저도 그래요. 찾고 나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상록수님. 저도 10분째 TV 리모컨 찾고 있어요. 아이다호님. 지금 좀 찾으셨을까요? 그래도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조절하니 리모컨 전쟁은 없는데 가끔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애타게 찾을 때도 있습니다. 빵빵한 호랭이님. 보통 귀에 대고 있을 때 찾죠. 통화하면서 어머 나 핸드폰 어디다 놨지? 네, 제가

몇년 동안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이 발견한 사연들입니다.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꿈물마미님 정해주신 노래네요. 김범수의 끝사랑.

여름에는 빨래가 참 잘 마른다. 아침에 널어둔 수건과 옷가지가 한낮의 뜨거운 볕을 받아내고 나면 해가 지기도 전에 빳빳하게 말라있으니 말이다. 잘 마른 빨래에서

너는 섬유 유연제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햇볕 냄새가 난다. 종일 바람에 흔들리고 햇빛에 데워지며 습기를 모두 털어낸 아주 개운한 냄새. 종일 손보다 머리를 많이 쓴 날이면 손끝에 와닿는 그 빳빳한 감촉과 마른 빨래 냄새가 좋아서 일부러 건조대에서 옷과 수건을 한 장씩 거들 때가 있다. 수건은 수건끼리, 윗옷은 윗옷끼리 가지런히 포개고 소매 한쪽이 뒤집힌 셔츠를 바로잡고 저마다 제각각인 양말의 짝을 찾아주고 나면 반듯하게 개켜진 빨래만큼이나 머릿속도 개운해지는 느낌이 든다. 가끔은 이런 단순한 노동이 복잡하게 얽힌 하루에 뜻밖의 질서를 가져오기도 한다. 수건에 모서리를 맞추고 흐트러진 옷가지를 접는 동안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던 생각도 차츰 잦아드는 것. 그렇게 하나씩 개어 서랍에 차곡차곡 넣고 나면 도토리를 양껏 저장한 다람쥐들처럼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다.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 하루도 이제 천천히 걷어들일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 안에서 제법 잘 마른 밤이기를 바라본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드린 곡 7375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네요. 조규만, 우리 산책할까요?

성시경의 5분, 성시경과 장나라가 함께 부른 5분 Your Mind. 노래는 8499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샤이니의 Stand By Me,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GOD의 노래였습니다. 하늘색 풍선.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래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윤미래의 음성으로 전해드려요. 행복한 달을.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자연인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오늘 밤 공기는 예술이네요. 허디 만나려고 신나게 걸어 퇴근했습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즐거운 퇴근길이었네요. 노래 따라 부르며 행복합니다. 로라님 보내셨어요. 네. 신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 어느 순간 긴팔 옷 입고 단풍 물들고 낙엽이 지겠지요. 가을이 가까이 오는 걸 느끼는 밤입니다.

0: 심프리님. 와. 그러니까요. 뭐 아직 많이 덥지만 또 워낙 40도 가까이 되는 폭염에 시달리다가 보니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줘도 너무 감사하고 아 이제 정말 가을인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좀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도 입추 지나고 많이들 네, 좀 살만하다고 이렇게 사연들 보내시네요. 신청곡들도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요. 아, 2부 첫 곡은 윤도현, 이소은이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면.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너무 더워서 일주일 넘게 집콕만 했는데 오랜만에 밥맛에 나오니 벌써 바람이 소슬하니 풀숲에서 귀뚜라미가 우네요. 아, 그렇군요. 1475번으로 팀의 사랑합니다 정해주셨어요. 해피바님도 같은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팀의 사랑합니다. 그리고 4955번으로 네. 꼭 듣고 싶다고 하셨던 조규만의 다줄 거야. 조장혁의 러브까지 전해드렸네요. 아, 지금 뭘 찾아야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찾을 수가 없네요. 앙빵님, 아까 일부에 리모컨 찾기 얘기했었는데. 진짜 답답한 건.

이런 거죠. 내가 뭘 찾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 까맣게 사라질 때, 내가 여길 왜 왔더라? 냉장고를 열려고 한 것 같은데, 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가장 답답한 순간이죠. 또 근데 금방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찾으셨길 바랍니다. 하루 사이 날씨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햇살은 아직 뜨겁지만 바람은 시원해졌어요. 신기하게 절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에어컨은 끄지 못했습니다. 시원한 집에서 오늘도 꿈은 잘 들어요. 하이디님. 네,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입추 매직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누군가 통닭을 사가지고 가나 봐요. 솔솔 코를 자극하는 통닭 냄새. 고픈 배를 더 자극합니다. 새솔님 보내셨고요. 4809번으로 청해주신 노래 이어드립니다. 김윤아의 길.

곡이었습니다. 해피그님, 어디 여름에 보내버리시는군요. 네, 저도 아쉬운 척 해봅니다 하셨어요. 아, 잔나비 노래 들으시고 이 노래 듣고 여름이 완전히 가줄까요? 신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3253번으로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 낳고 키우면서 경력 단절되고 코로나 지나면서 일자리가 끊겼는데 어찌저찌해서 재택근무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아이를 케어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이라면 아이를 케어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방학 때 하루 종일 아이와 집에 있으려니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일해야 하는데 자꾸 말을 겁니다. 틈틈이 간식도 밥도 챙겨줘야 하고요. 직장 다녔으면 방학 때 어떻게 했을까 다행이다 싶다가도 방학 내내 애 시중 들으려니 회사에 다니고 싶기도 합니다. 낮에는 아이 시중 들어주느라 집중력 떨어져서 요즘엔 육퇴 후 다음날 할 일을 미리 해놓고 있어요. 꿈엄 들으며 일하는 이 시간이 나름의 힐링 시간입니다. 감사해요 하고 보내셨어요. 아, 뭔지 너무 잘 알겠네요. 재택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렇게 따로 준비하지 않고 바로 일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지만 그 분리가 안 된다는 것, 사생활과 일에 분리가 안 된다는 게 또 가장 큰 단점이라고도 그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즐겁게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즐겁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혁우의 노래였습니다. 톰보이. 신청곡 한 곡 더 전해드려요. 3149번으로 정해주신 수지 백현의 노래입니다. Dream.

0: 택시기사입니다. 손님이 뚝 떨어진 시간, 콜을 기다리며 듣는 꿈이 너무 감미롭고 좋네요. 잘 들어요. 8244번으로 보내셨어요. 아, 막 정신없게 바쁘진 않아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콜 기다리면서 듣는 시간도 즐기고 계시는군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아, 지금부터 시작이시려나요? 고맙습니다. 세 곡이었어요. 수지 백현의 드림, 에릭남의 Good For You, 원모 찬스의 노래였습니다. 널 생각해.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4: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욜로님이 청해 주셨던 노래네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접대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0: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카티 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And the difference is you.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는 세상엔 어디든 길이 있고 우리는 종종 길 위에서 깨우침을 얻곤 합니다. 영화 그린북처럼 함께 떠난 길에서 천재 흑인 피아니스트와 거친 백인 운전사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미스 리틀 선샤인은 어떻고요. 낡은 버스에 올라 떠난 길에서 엉망진창 가족은 뜻밖의 하나가 되기도 하죠. 영화 와일드처럼 때론 홀로 떠나는 길도 좋습니다. 주인공 셰릴은 4,000km가 넘는 길을 홀로 묵묵히 걸으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길을 걷고 계세요? 부디 길이 전하는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길, 무엇보다 함께 걷는 이들이 있어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저도 여러분과 나란히 함께 걸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영화 마이클 중에서 잭슨 5, I'll Be There였습니다. 네, 아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꾸수님이 마이클에 아직 빠져있는 1인으로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죠? 하셨네요. 그래도 아직 빠져있으시니 또 계속 몇 주마다 막 히트치는 영화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음악 들어서 더 반가우시겠어요. 네, 오늘 보라네요. 안녕하세요. 좋네요. 손바비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캔디님. 안녕하세요. 앗, 보라당 하셨습니다. 네, 보고 싶으신 부모들은 네이버 들어오셔서 TV 모양 클릭하시면 제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정욱 님,

자기 앞에 길엔 하얀 실, 걷는 사람은 바늘이죠. 보행은 결국 상처난 마음을 꿰매어주는 일이라죠. 와,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맞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걷고 또 뭐 계획을 단단히 하고 떠나도 좋고 무작정 홀로 떠난 길도 좋고 네, 떠나보면 알게 되죠. 용기 있게. 오늘은 맞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었고요. 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깜짝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스튜디오 보이는 라디오에 인형이 두 마리가, 강아지 인형이 두 마리가 있어서 너무 귀여운 인형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애니메이션 기리의 뭉치 네, 그 캐릭터 인형이고요. 오성윤 감독님 모실 텐데요. 여기도 길을 떠난 친구들이 있네요. 기리의 뭉치와 친구들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 또 손님 우리 오성윤 감독님 모처럼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세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0: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네, 한국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주제가 바람의 멜로디, 아이유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앞서 들은 곡은 행복의 왈츠였습니다. 양계장을 탈출한 잎사귀가 자연 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때 흐르던 곡이죠. 올드보이 건축학개론 이지수 음악감독님 작품이에요. 아, 초대석 하기 전에 지금 레인보우로 들으시면서 음질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 분들은 재접속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마 음질 좋게 다시 나오실 거예요. 네. 또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CBS 라디오 또는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최강의 영화 음악 초대석 이어가 볼게요. 바로 이 작품 K애니 흥행 1위 마당을 나온 암탉 제작진이 다시 뭉쳤습니다. 버려진 개 아니야. 내 진짜 주인은 나야. 뭉치의 성장과 우정을 담은 애니메이션 언더독이 기리의 뭉치란 이름으로 뉴 마스터링을 해서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뭉치 아버지라고 불리나 보죠? 네, 오성윤 감독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최강이다. 아주 완전 팬인데,
0: 아, 진짜요?
1: 예, 진짜 팬인데,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0: 네.
1: 아, 나 찐팬 아니다라고
0: 네.
1: 깨달았어요.
0: 왜요?
1: 왜냐하면,
0: 네.
1: 뭐래도 그러면
0: 네.
1: 캐리커처라도 제가 그림 잘 그리니까,
0: 네.
1: 그려왔어야 되는데라는 걸
0: 아,
1: 오늘 생각난 거예요.
0: 저는 매일 그래요.
1: 아, 그래서 나는,
0: 네. 저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을 이해해요.
1: 팬이라기보다
0: 네.
1: 진짜 좋아하는다. 좋아하는구나라고 그냥 정리했어요.
0: 감사합니다. 저그 기리의 뭉치도 보고 또 마당을 나온 암탉도 보고
1: 네.
0: 특히 기리의 뭉치를 저는 너무 감동적이게 봤어요.
1: 감사합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0: 네.
1: 기리의 뭉치가 더 재밌어.
0: 네.
1: 그말 들을 때 기분 진짜 좋거든요. 그,
0: 아.
1: 제가 성장한 거니까.
0: 아.
1: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아요.
0: 우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최영음은 처음이신데 최영음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1: 예,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저는 이번에 기리의 뭉치로 여러분을 새로 찾아뵙게 된 감독 오성윤입니다. 그 오늘 오프닝이
0: 네.
1: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0: 네.
1: 너무 소름 돋았어요.
0: 왜요? 왜?
1: 저희 기류의 뭉치에 대고 막 하는 말인 것 같고 저한테 막 하는 말인 것 같고 최강희님이 그걸 읽어주시니까 너무 막 짜릿한 거예요. 여기 막 세상에 어디든 길이 있고 홀로 묵묵히 걸으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막 여러분은 어느 인생의 길에 있냐고 그러시고 마지막에 저도 여러분과 나란히 함께 걸을게요 막 그러는데 그게 막 저한테 하는 말 같고 기류의 뭉치들한테 하는 말 같고 그래서 약간 눈물 났다니까요.
0: 아 감독님 약간 최영음 청취자 재질이시다. 네. 우리 약간 감동 잘 받고 막 그런 약간 F 감성? 네. MBTI 좋아하세요?
1: 아니요. 잘 몰라요.
0: 약간 감성 약간 그런 거 위로 이런 거 좋아하고 함께 가고
1: 저 좀 힘들었었거든요. 요번에 개봉하기 전까지.
0: 근데 이 애니메이션 기리의 뭉치가 지금 개봉을 재개봉을 한 거예요?
1: 이제 준비하고 있죠. 다다음 주에.
0: 다다음
1: 8월
0: 주에 개봉이요?
1: 16일 날 개봉을 해요.
0: 이거를 준비하면서 힘드셨어요?
1: 그러니까 이 모작이라고 할 모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독이 6년 전에 개봉을 하긴 했는데
0: 2019년도에
1: 네. 그때 막 기대보다 너무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절망하고 막 한 2, 3년 동안 막 병도 좀 생기고 그걸 이겨내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그런 길을 지난 몇 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이 멘트를 들으니까 갑자기 위로받는 것 같고 막 소름 돋았다니까. 아 정말.
0: 뭐든지 다 시기가 또 있는 것 같잖아요.
1: 맞아요.
0: 또 문화라는 거는. 네. 또 지금 이제 개봉을 어떻게 다시 하게 되셨어요?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1: 그러니까 이거를 보신 그 영화사에서 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 영화가 흥행을 못했냐.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해서 개봉을 하면 잘 될 거다 막 그러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힘을 얻고 편집을 조금 줄였어요.
0: 아 편집을 좀 줄이셨어요?
1: 네. 근데 그 줄인 편집이 리듬이나 호흡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영상 문화가 막 5년, 6년 사이에 그 흐름이 굉장히 막 바뀌더라고요. 조금 더 빨라지기도 하고.
0: 그렇죠. 요즘 많이 빠르니까.
1: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10분 정도를 자르고
0: 10분?
1: 네. 믹싱도 다시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AI로 그 색보정을 더 선명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더 화사해지고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재도전을 해도 되겠다.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
0: 그러고서 이걸 재개봉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1: 그 이 최강 영화음악에 나왔으니까 잘 될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0: 근데 여기 초대석 나왔다 가시면 진짜 흥행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봐주실 거예요. 정말 재밌으니까. 언더독에서 근데 기류의 뭉치로 제목을 바꾼 이유도 궁금해요.
1: 그 사실 한국 애니메이션이 잘 되려면 가족 영화로서 애니메이션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나 픽사랑 견주려면 가족 영화가 돼야 되고 그럼 성인을 좀 잘 끌어들여야 된다 생각해서 제목을 좀 멋있게 짓고 싶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직관적으로 뭘 뜻하는지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0: 그치 언더독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맞아.
1: 그리고 어려워요. 애들한테는 더욱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서 제목 탓이 있다 이거는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목을 바꾸자 그랬는데 전 이 제목이 훨씬 좋고 오늘
0: 좋아요.
1: 오프닝 매트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게 이 뭉친 애들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뭔가를 깨닫고 뭐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막 그런 로드무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저 미래적이고 더 씩씩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좋아요.
0: 맞아요. 좀 더 친절한 것 같아요.
1: 아, 나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0: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기리의 뭉치를 또 못 보신 분들은 아니 기리의 뭉치는 못 봤겠지. 언더독을 못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인형들도 나와 있는데 이 인형도 한번 소개. 이게 얘네가 길이의 뭉치에 나오는 캐릭터들이죠.
1: 네, 주인공.
0: 굿즈인가요?
1: 그렇죠.
0: 이번 굿즈. 이것도 판매하나요?
1: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0: 아, 얘네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 까만 애가 누구예요?
1: 얘는 밤이.
0: 아, 얘가 밤이에요. 박소담
1: 님이
0: 소개하신.
1: 네, 거.
0: 아, 엄청 매력 있던데 카리스마 있고.
1: 여주인공.
0: 딱 요즘 캐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카리스마 있고.
0: 완전.
1: 예.
0: 걸크러쉬.
1: 세잖아요.
0: 네. 예.
1: 블랙 러시안이라는 저희가 만든 견종인데.
0: 멋있어.
1: 예.
0: 네.
1: 얘가 이제 그 개 농장에서 탈출해서
0: 네.
1: 산으로 가죠.
0: 네.
1: 그래서 산에서의 들깨가 되고.
0: 들깨잖아요.
1: 맞아요. 들깨가 먼저 네. 되죠. 얘가. 그리고 뭉치는 이제 산에 버려져서 얘는 남자 주인공인데.
0: 뭉치.
1: 네.
0: 네.
1: 보더콜리종이거든요.
0: 아, 보더콜리종이었어요. 네.
1: 그래서 얘는 네. 산에 나중에 버려졌는데 이 들깨를 만나고 새로운 삶과 인생이 있다라는 걸 얘가 느껴요.
0: 맞아요. 완전은 성장 영화예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아, 나 저렇게 살 수 있구나.
0: 네.
1: 그러면서 아, 나도 저들과 함께 자유와 행복을 찾는 멋진 들깨가 되고 싶다라고 느끼게 되죠.
0: 맞아요.
1: 그리고 얘가 암캐이기도 하고.
0: 네.
1: 예.
0: 네. 그렇죠.
1: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반려견 이 문화에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좀 없긴 하잖아요. 이렇게 암캐와 숙캐가 만나서.
0: 그렇죠. 자연스러움이 없죠. 네. 네.
1: 그래서 그걸 더 갈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그 자유롭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땅을 찾아가자. 막 그곳을 향해 가자. 네. 막 그런 내용이에요.
0: 네. 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러면 사실 뭉치는 이제 원래는 그 애견샵에서 구입한
1: 그렇죠.
0: 구입한 분양받은
1: 그렇죠.
0: 구입한 강아지예요. 보더콜리.
1: 근데 아파트에서 살죠.
0: 아파트에서 살아서 어머 주인이 네. 어머 여자가 이제 강아지 키우고 싶어서 강아지 키우고 싶어. 맞아, 어머 맞아, 예쁘다.
1: 맞아. 새끼 때.
0: 얘 너무 큰 애 아니야? 아 그냥 사자. 그런데 얘 커버려서 버린 건가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무지 많대요.
0: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1: 네, 그리고 대형견을 네. 아파트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0: 네. 그리고 그 일단 그 애견샵에서 파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양계장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애들이 알을 낳듯이 개를 계속 출산만 해갖고 내보내는
1: 맞아요.
0: 그런 모습들도 네. 담겨 있고 그 나왔는데 얘가 커버리니까 산에 올라와서 주인이 이제 공을 얘가 좋아하는 공을 던져주면서 기다려하고 떠나버리잖아요.
1: 맞아요.
0: 기다리란 주인의 한마디 하염없이 이제
1: 맞아, 맞아.
0: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뭉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예상 가능한 건데도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1: 네. 네. 기다려 기다려 그 말이
0: 네.
1: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개들한테는 다분히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말에 방점을 좀 찍은 거예요. 그 말에 하염없이 기다리니까
0: 네.
1: 저는 그걸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 어떻게요?
1: 그 기다리라는 말은
0: 네.
1: 어떤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잖아요. 훈련시키는 네. 거라고.
0: 훈련용이죠.
1: 네,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에 조건 반사를 일으키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내가 주인이 편하자고자 하는
1: 그렇죠.
0: 거니까.
1: 그렇죠. 네. 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그 말에서부터 이제 이 영화의 문제점을 좀 출발하고 싶었어요.
0: 느낀 게 참 많은데
1: 네.
0: 그 반려동물 또 특히 버려진 개. 를 주제로
1: 네.
0: 그린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1: 저는 이 반려견 문화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었지만
0: 네.
1: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억압받거나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있거나 그래서 진정한 자기를 찾고 자기의 자유와 행복을 잘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이 개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그걸 같이 느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이 반려견들 그러니까 유기견들 버려진 개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0: 들으시는 분들은 유기견

0: 얘기야, 뭐 반려동물 얘기야,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보고 그 예상을 은근히 벗어났어요.
1: 그래요?
0: 얘가 계속 뭔가를 해내고 우울해지지 않고 계속 이겨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또 옆에 이 다미의 도얘 이름이 뭐였죠?
1: 밤이
0: 다미가 아니라 밤이
1: 밤
0: 도움으로.
1: 깜깜한 밤
0: 아,
1: 그
0: 밤이구나.
1: 다음에 도토리와 밤도 있고
0: 아, 이
1: 산에 밤이 있으니까 그
0: 어.
1: 밤이라는 뜻도 있고 까만 개라는 뜻도 있고
0: 아, 얘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1: 제가 줬죠?
0: 아니, 극 중에서.
1: 아, 그 부모가
0: 부모가?
1: 그러니까 의붓 부모지 얘를 거둔 들개가 그 이름을 지어준
0: 거둔
1: 거예요.
0: 들개가 지어준 거죠?
1: 얘를
0: 아,
1: 거두어준
0: 버려진 주인이 진게 아니라.
1: 그렇죠.
0: 아, 아무튼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도 위로를 엄청 많이 하고, 그 DMZ에서 그게 확 날아갈 때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노래를 먼저 한곡 듣고 와서 여러분 사연이랑 질문 모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음질이 계속 문제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선 라디오나 유튜브로 접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청취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키리의 뭉치에서 한곡 들을게요. DMZ를 넘어 프라 필름 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감독님 이 얘기 들으면 우시는 거 아니에요? 축복둥이님, 감독님도 어려운 순간 잘 이겨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 길이의 뭉치가 또 잘 됐으면 너무 바라고 계시고, 되게 이거를 더 응원하고 그런 건 자신을 응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또 이거는 한 번 더 또 다르게 도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당을 나온 남탁, 아까 어떤 분이 이 길이의 뭉치도 책이 있냐고 물어보던데, 이거는 직접 쓰신 거라고, 원작.
1: 네, 원작 없이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쓴 건데, 사후에 이거를 소설식으로 이렇게 책을 내기는 했어요.
0: 아, 지금.
1: 근데 절판됐을 거예요. 다시 내야지.
0: 부지런히 좀 움직여줘야겠네요. 굿즈도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네. 인형 너무 귀여워가지고 뭉치랑 밤이. 와, 이거 애니메이션 보고 나면 여러분들, 네. 이 인형이 그냥 인형이 아니라, 저 이거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네. 되게 얘네가 힘이 돼요. 저는 진짜 많이 힘이 됐어요. 우리가 진짜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강아, 얘네들도 솔직히 길 밖으로 나오게 돼서, 야생은 처음인데, 그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번 생은 처음이고 이번 나이는 다 처음이잖아요.
1: 맞아요.
0: 항상 긴장되고, 감독님도 지금 저보다도 나이가 있으신데,
1: 맞아요.
0: 항상 긴장되고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아, 그래서 그런지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화 아직 안 보셨다면 그것보다 좀 더 뛰어넘는, 우리가 볼 때도 많이 힐링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감독님은 반려견이 있으신지 궁금. 문희의 로망님.
1: 있었죠. 그 집에 있었는데 저희 영화에 잠깐 등장해요. 병든개로 등장을 하고.
0: 거기 병든개 나오는데.
1: 네, 그 다음 얘기는 안 할래.
0: 병들었는데 누가 버리고 갔어요.
1: 맞아요. 그거? 병들어서 버린 거예요.
0: 근데 우리가 오래 키운 강아지를 왜 쬐끔해가지고 주먹만한데 피부 살결 핑크색 드러나서.
1: 맞아요.
0: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런 모습 그대로 나와 있는 강아지 나오는데 걔가 뭉치구나.
1: 걔. 아니요.
0: 원래 키우셨던 이름이.
1: 네, 저희가 키우던 개 이름이 뭉치였고, 그래서 저희 개 이름을 뭉치로 쳤어요.
0: 얘 주인공, 우리 주인공 이름도 뭉치고.
1: 네.
0: 언제 개봉하나요? 우리 2021님이 물어보셨는데.
1: 다음 주 8월 16일 날.
0: 16일이요?
1: 네.
0: 16일에 개봉합니다. 여러분, 많은. 19일에 개봉합니다.
1: 아이, 바보.
0: 네, 많은 사랑.
1: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닌가? 아닌가 보다.
0: 너무 낯설지가 않습니다, 감독님. 네. 아, 그러세요. 그리고 박시희님, 길이의 뭉치, 길 위에 있는 우리에게 길을 묻는 영화군요.
1: 맞습니다.
0: 대박 나세요 하셨고요. 2021님, 감독님 열정의 한 표, 강디 보증하는 영화, 딸이랑 가서 꼭 볼게요. 그리고
1: 그러니까
0: 네.
1: 그 길 위에 땡땡,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영화를 보면,
0: 아, 길이의 강이, 길이의, 그렇죠. 성윤, 이렇게,
1: 그렇죠.
0: 오,
1: 그렇게 이 영화를 보시면 길 위에 나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0: 생크림님, 마음이 찡하네. 보울보울님, 맞아요. 길이의 뭉치가 더 직관적이라 보고 싶은 마음 들게 해요. 다음 주에 초딩 아들과 보러 갈래요.
1: 와우.
0: 같이 보면 둘 다 감동할.
1: 아, 제가 작년부터 시사회를, 전국 시사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0: 오.
1: 그 야외에서 들판에서 막 정원에서 이렇게 시사회를 하는데.
0: 밤에?
1: 예, 밤에.
0: 네.
1: 그러면 가족이 좀 많이 와요. 그럼 아이랑 엄마랑 같이 오는데 저는 그 관람 태도를 관찰하거든요.
0: 네, 어때요?
1: 그럼 딸아이랑 엄마랑 보면서 딸아이가 엄마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속닥거려요. 그러면 엄마가 그 딸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 주는 그 모습이 너무 저는 보기 좋은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좋은 영화 만들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저는 좋은 영화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 모습이

0: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아이와 부모가 같이 보시면 네. 저는 좋은 같이 보셔야 좋은 영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좀 어려운 장면도 있거든요. 슬픈 장면도 있고.
1: 맞아요. 설명해 주면서 네. 보면 너무 좋은 교육이 될 만한 네. 영화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뭐 싱얼롱관 이런 것처럼 네. 쏙딱쏙딱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캐릭터 인형도 같이 판매해달라고. 19일에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0: 아, 공장에 전화해볼게요.
1: 바이나리 님이 와 오소영 감독님 애니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 하셨는데 아,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돼요. 왜? 어디서 봤지 저분을? 아 애니에서 봤는데.
0: 애니에서?
1: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분 같이 생겼어요.
0: 제가요?
1: 네.
0: 누구지?
1: 그 아 근데.
0: 마리오? 슈퍼마리오?
1: 아, 슈퍼마리오는 전혀
0: 누구지?
1: 아닌데요.
0: 누구지?
1: 네네네. 약간 이렇게 비행기 조종하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아, 아,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개장수. 네. 개장수는 뭐 왜 이렇게 실감 있죠? 어디서 본 것 같고. 그분은 누구를 모델로 약간 하죠?
0: 저요 그게. 저를 디자인한 거예요. 캐릭터
1: 아, 아까 신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진짜 선한 이미지인데 거긴 진짜 무서워요.
0: 그 어, 그렇죠.
1: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아, 너무 맞아요. 악하고 너무 네. 끝까지 막 너무 인간으로서 불쌍 미안할 정도로 걔들한테 어.
0: 저희 디자이너가 그 저를 보고 디자인을 했고 예 저는 헤어가 없지만 이제 헤어를 싹 이렇게 넣어서 아, 악역으로 만들었더라고요.
1: 헤어가 생겼네요.
0: 예, 예. 고맙죠.
1: 아, 아 정말 그 개장수는 정말 악역 너무 끔찍했어요. 네. 네. 진짜 그 마당을 나온 남탁이는 사실 악역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0: 그렇죠. 그 족제비가 있긴 있지만 네. 나중에 보면 그것이 굳이 맞아요. 악역은 아닌 네. 자연의 한 존재였던 네, 걸로 네. 네. 그런데 여기도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1: 왜요?
0: 그 악역이 왜 악역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저는 좀 더 캐묻고 들어가고 싶어야 그게 네, 왜 악역이 아... 되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냥 못된 것 같은데.
0: 그 얘기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1: 먹고 살려고 그런 거 뭐 그렇다기 해도 너무 잔인하잖아요.
0: 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1: 안 돼요.
0: 네. 맞습니다.
1: 잘하셨어요.
0: 아, 네네. 최강희님 말에 네. 완전 한 표. 잘못했어요.
1: 네. 아니요. 너무 정말 그런 통쾌함도 있었고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사람 막 쫓아올 때. 네, 네. 그 오토바이 타고 막 쫓아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네, 그 철봉 네, 같은 거 지직지직 이거 하는 걸로 네, 막 네. 계단도 막 다다다다 나오고 지붕도 네, 막 날아다니고.
0: 네, 네, 네. 맞아요.
1: 어, 네. 네. 네. 아, 그거를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우.
0: 성우. 목소리.
1: 목소리
0: 배우.
1: 연기를 네. 이제 성우분들이 아닌 배우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잖아요.
0: 네.
1: 성우분들이랑 배우분들이 같이, 같이 하신 거죠?
0: 같이 했어요.
1: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0: 어, 저 이 영화는 마당도 그렇고, 요번에 뭉치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장르 중에서는 약간 사실주의적인, 그러니까 리얼리즘적인 내용과 그런 연기가 필요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우 톤은 애니메이션 톤이라는 게 있어서
1: 그건 그러네요.
0: 제가 만든 네. 영화랑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톤하고 어. 잘 붙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여기에 걸맞는 그 배우, 확인된 배우에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자 했어요. 근데 도경수 씨 같은 경우는 그 카트라고 명필름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에 반항기 어린 청소년으로 나온 그 역이 있었는데 너무 네네. 잘해서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메모를 해뒀다가 네. 캐스팅을 했고 소담 씨는 왜 그 검은 사제들인가? 거기에서 막, 막 악역, 막 악역이 아니라 약간 센 역할을 하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밤이의 그런 어떤 이중성이랄까 카리스마도 강한 있으면 면과. 강한 면과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박소담 씨 캐스팅을 했죠.
1: 그럼 도경수님이 무슨 역이죠?
0: 도경수가 주인공 뭉치.
1: 아 뭉치예요?
0: 네.
1: 아 네. 그리고요?
0: 그리고 박소담 씨가 이제 이 밤이고
1: 박철민 선배님도 나와.
0: 박철민 씨가 완전히
1: 혹시 짱아예요?
0: 짱아, 짱아. 네, 네.
1: 그 시쭈 맞죠?
0: 네, 시쭈기요.
1: 그 버려진 고양 그 강아지들의 골목 대장이 있어요. 거기 대장이 있는데 네, 네. 그게 그 작은 시쭈.
0: 네, 맞아요.
1: 그 인형 맨날 껴안고 자는.
0: 네. 네. 네. 그 인형이 바로 네. 마당을 나온 암탉의 네. 자기가 성우를 했던 수달.
1: 아~
0: 캐릭터 자기 캐릭터예요. 마당을 나온 암탉의.
1: 애착 인형.
0: 네,

0: 차균형이 네. 마당을 나온 암탉의 그 수달 역할을 한 그 캐릭터인데 네. 그걸 끌어안고 있죠.
1: 네. 아, 달랑이님. 아, 마당을 나온 암탉 감독님이세요? 그러셨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모르시는 분이 없죠? 네. 그게 관객 수가 네. 220만이라고 하던데.
0: 네. 맞아요. 꿈의 숫자가 돼버렸죠.
1: 와, 누적 관객 수가.
0: 네.
1: 그러면 하추핑이 지금 120만 명인데. 네.
0: 어, 그러니까 한 반밖에 거의. 안 되는 거죠. 네. 네.
1: 와.
0: 아, 저는 그 뒤로 이제 계속 한국 애니메이션이
1: 네.
0: 그 220만을 넘어서 더 잘 될 것이다. 이게 터닝포인트 지점이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정말 안타깝게도 그 스코어가 지금 뭐 꿈의 스코어가 되어버렸네요. 뭉치가 그거를 좀 다시 깨줬으면 좋겠어요.
1: 끝까지 도전하시는 거죠.
0: 네.
1: 근데 요즘 한국 문화가 많이 사랑받고 있어서
0: 네.
1: 이제 이 또 애니메이션만이 주는 그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열심히 또 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뭐 디즈니 픽사 애니도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저희 영화는 그 영화들하고 굉장히 결이 다른 영화라고 확신하거든요.
1: 네.
0: 내용도 너무 다르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인사하고 보내드릴게요. 지금 인사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0: 네. 아, 저 부탁인데 마지막으로
1: 네.
0: 저희 한국 애니메이션과 우리 뭉치를 위해서
1: 네.
0: 응원 영상 하나 찍어주세요.
1: 네, 끝나고 그러면은 꼭 찍겠습니다.
0: 아, 여기서 멘트도 그거 한번 응원해 주세요.
1: 아,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그 감독님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리면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소희의 꿈꾸는 그곳에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길이의 뭉치 중에서 이지수 꿈꾸는 그곳 듣고 왔습니다. 김소희의 노래였죠.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길이의 땡땡 여러분, 저와 함께 길이에서 다시 만나요.
0: 네, 감독님 나와주셔서 감사했고요. 저는 아까 약속한 응원 메시지. 네. 길이의 뭉치 한국 애니의 미래를 부탁하게. 오. 화이팅! 와.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2: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3: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4: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5: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6: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9: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네, 여러분 감독님 보내드렸고요. 저도 인사해야겠네요. 네, 참 아쉬운 시간이었죠. 오늘 끝곡입니다. 길이의 뭉치 중에서 이승환, 지구와 달과 나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공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직 한낮에는 무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더위가 한풀 누그러진 기색이죠. 계절이 자연의 변화 앞에서 힘을 빼듯이 마음에도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빈틈없이 달리고 강하게 버티며 살아가니까요. 더위도 한풀 누그러지고 바람도 한풀 부드러워지듯이 우리 마음도 한풀 수그러들면 좋겠습니다.

꼭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끝까지 내 기세를 세우고 있지 않아도 좋죠. 조금 내려놓고 조금 느슨해지기. 무더위가 한풀 숙듯이 괜히 애쓰며 앞서가던 마음도 잠시 한풀 숙어도 괜찮겠어요. 그러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일지도 모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파가니니의 24개요. 원래는 무반주 카프리스죠. 바이올린 솔로인데 오늘은 피아노 반주와 함께한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4개의 카프리스 가운데 11번 C장조 안단테 프레스토 안단테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더위도 어느새 조금은 힘을 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엔 뭐 바람부터 확실히 달라졌죠. 사람 마음도 가끔은 이렇게 한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이기지 않아도 끝까지 버티지 않아도 괜찮은 날. 오늘은 조금 힘을 빼고 가볍게 시작해보시죠. 물론 한낮의 더위는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건강은 잘 챙기시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시스 블랑의 사랑의 오솔길, 요요마의 첼로, 캐서린 스토스의 피아노 연주자들 4209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32살 처음으로 락 페스티벌에 간다. 뭘 준비해야 할까? 일단 얼리버드 티켓부터 예매해야겠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콘서트에 갈 수 있는 법. 어떤 밴드가 올지는 아직 비밀이지만 티켓값을 조금 할인해준다. 그래서 예매가 치열하다. 나는 티켓팅에 약하지만 일단 도전한다. 함께 가기로 한 진희 목까지 두 장을 사야 해서 긴장이 된다. 아, 망한 것 같다. 대기번호가 5000번대. 그때 함께 가기로 한 진희가 메시지를 보냈다. 성공! 다행이다. 운 좋게 티켓팅에 성공했으니 이제 노래를 예습하자. 보통 팬들이 미리 땡땡땡 펜타포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준다. 고마운 사람들. 모르는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반복 재생하면서 누군가를 좋아할 준비를 한다. 마음에 드는 노래엔 좋아요 표시를 한다. 나중에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처음 들을 땐 심심하거나 내 취향이 아닌 노래가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었더니 심장을 치고 가는 노래를 불러

주기도 한다. 그런 노래를 만나면 좋겠다. 짐을 챙긴다. 나는 뭐든 미리 하기보다 일정이 닥쳐서야 움직이는 편이다. 그런데 보부상이다. 좋지 않은 조합이다. 가져가고 싶은 건 많은데 급하게 이것저것 구하고 챙기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산책이라도 할 겸 잡화점에 들어가 서성거린다. 신기한 게 많다. 착 붙으면 몸이 식는다는 쿨링 시트도 필요해 보이고 냉동실에서 얼려 목에 차면 된다는 넥쿨러도 좋아 보인다. 땡볕을 막아줄 팔토시도 산다. 돗자리와 간식을 산다. 아, 우비도. 우린 두 명이니까 두 개씩. 벌써 2만 원이 훌쩍 넘었다. 중요한 건 아직 사지도 못했다. 진이가 그라운드 체어가 좋다고 추천해줬다. 등받이가 있고 말았다 폈다 할 수 있는 의자라고 한다. 아, 선크림과 미니 선풍기. 앗! 압박 스타킹. 돗자리와 의자가 있어도 우린 아마 쭉 서 있을 거야. 무대의 시작부터 무대가 끝날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밴드가 펜타포트 헤드라인으로 선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펜타포트에 가는 것이다. 엄청 일찍 가야 무대 앞을 차지할 수 있다.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들을 보고 듣기 위하여. 냉동실이 꽉 찬다. 한 모금 혀에 닿기만 해도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얼음물 여러 병. 넥쿨러. 뭔가 사고 넣고 빼는 사이 락 페스티벌이 다가온다. 준비됐어? 하루 종일 뛰어놀 마음. 그럼 가자!

네, 음악 들려드렸습니다. O Fortuna from 카르미나 브라나 보내드렸습니다. 굉장히 비장한 음악이었죠. 아,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시인 김보나의 책 '웃는 흉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락 페스티벌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희 아들이 굉장히 즐겨 가더라고요. 뭐 락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여름은 다양한 야외 축제의 계절이죠. 더위 속에서도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연을 보다가 해가 지고 난 뒤에 여름 저녁은 꽤 낭만이 있고요.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페스티벌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야외에서 하는 공연이라고는 제가 하고 있는 달성 100대 피아노 페스티벌 경험밖에 없는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경치 좋고 공기가 좀 선선해진 또 이때 야외 페스티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아들이랑 같이 따라서 가보려고요. 락 페스티벌은 또 우리 클래식 페스티벌과 또 다른 뭔가 에너지와 자유가 있을 것 같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가운데 폴로네이즈 듣겠습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가운데 폴로네이즈를 제임스 레바이니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곡 들으니까 어저께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서 제가 분달리시 이야기 오래 들려드렸었는데요. 거기서 들었던 분달리시의 또 렌스키 아리아가 떠오릅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듣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트랙을 만나봅니다. 러시아 작곡가 게오르기 스피리도프의 몸북 눈보라 가운데 올드 로망스요, 옛 로망스. 부시킨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제목 그대로 오래된 러시아 로망스를 떠올리게 하는 애잔하고도 아주 품위 있는 선율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김지연의 바이올린과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발리스 김지연의 프로포즈 음반 가운데 스피리도프의 눈보라 가운데 올드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김지연의 발린과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1769번님이 어떤 사랑이었길래 발린 선율이 이리도 처연할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참 표현이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후리지아님의 신청해 주신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 듣겠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도네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 테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였고요. 프리지아 향기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진아 논나님이 제가 좋아하는 곡 나오네요. 아들 어릴 적 많이 들려줬던 곡이라고 하셨고요. 7035번님이 아까 첼로 선율 제목 좀 다시 알려주세요. 끝나는 게 아쉬울 만큼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뿔랑의 사랑의 오솔길입니다. 사랑의 오솔길. 원곡이 첼로는 아닌데요. 워낙에 아름다운 멜로디라 여러 악기가 연주합니다. 좋으셨군요. 아유, 다행입니다. 소연님 사연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청춘은 오래 했는데 처음 노크합니다. 분주하던 마음을 항상 누그러뜨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원님의 방송을 안 들으면 뭔가 잃어버린 듯한 마음입니다. 모든 병상에 계신 분들과 영혼의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아침 화이팅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앞으로는 자주자주 소통하시죠. 소연님. 신청해 주신 곡은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가운데 A Love Idea 신청해 주셨어요. 데이빗 놀란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러브 아이디어 데이빗 놀란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소연님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꽃마리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꽃마리님이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대학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 주자였던 귀여운 두 손자의 엄마가 된 우리

며느리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우리 시어머님이 며느리의 생일을 또 이렇게 멋지게 축하를 해주시네요. 꼭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페르난도 소레 라 로마네스카, 리차드 용재원의 비올라와 김진택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페르난도 소레의 라 로마네스카를 리차드 용재원의 비올라와 김진택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꽃마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며느님의 생일을 저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CBS 마그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프릴링 슈디맨 왈츠 보내드립니다. 빌리보 스콥스키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네요. 5847번님은 저 구름 타고 우리 엄마한테 가고 싶다.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엄마 해주셨고 최은화님은 눈물이 왈칵 나온다고 해주셨어요. 또 고영도님은 오늘 2부 오프닝 선곡에 내 등이 왜 이리 시원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하늘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참 구름이 예쁘더라고요. 안 보신 분 계시면 오늘은 꼭 한번 하늘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뛰어난 피아니스트 베조드 압드라이모프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브람스의 4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번호 119,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등을 연주하죠.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 그리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오은철의 언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보컬과 악기 본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어쿠스틱 사운드 공연이죠. 8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롯데콘서트홀입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오르가니스트 벤자민 리게티 공연이 열립니다. 비발디 곡을 바흐가 편곡한 오르간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593, 리게티 편곡의 비발디의 사계, BJ 까르멘 모음곡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거장이죠.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와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즈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루돌프 부흐빈더의 지휘와 협연으로 함께하는데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23번, 21번을 그리고 9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22번, 20번을 연주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첫 번째 곡 헌정 윗몽을 리스트가 피아노 솔로 버전으로 이렇게 편곡했죠. 지용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방금 전에 재밌는 사연을 누가 올려주셨어요. 루이님인데 옆방 알디가 여름의 끝자락을 틀어주면서 정원형께 밥 사달라고 한다고 했다고. 왜 제가 삽니까? 김동률한테 얻어먹으면 되지. 자 이어지는 거군요. 마누엘 드 파야의 오페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스페인 무곡 1번 보내드릴게요. 세르게이 나카랴코프의 트럼펫,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마누엘 드 파야의 오페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스페인 무곡 1번 보내드렸습니다.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 그리고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옆방 알렉스 이야기하다가 김동률 이야기했는데 재밌는 게 저희가 비슷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CBS DJ가 됐거든요. 아마 알렉스가 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됐으려나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방송국에서 같은 시간이니까 자주 만났는데 서로 좀 어색하게 인사만 눈인사하고 이러던 사이로 거의 한 1, 2년을 지냈나 봐요. 그랬는데 어느 날 김동률 씨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알렉스랑 내외한다며 이러면서

둘이 좀 친해지게 내가 중매 한번 서줘 하더니 자리를 만들어서 김동률 씨 덕분에 한번 그 김동률 씨 집에서 우리가 저녁 식사와 와인을 좀 마시고서 친해져서 이렇게 형동생 하는 사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아까 전에 한 말은 농담이고요. 밥 사주죠 뭐.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음악도 즐기고 퀴즈도 맞추면서 하는 음악 퀴즈.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 특정한 장소인데요. 특히 더운 여름에 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겐 또 삶의 터전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겐 즐거운 관광지가 되기도 하는 이곳이 어딘지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 바로 옆에 일반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 누르시면 비밀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제작진들만 볼 수 있는 비밀글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막으로 프랑스의 샹송 가수 샤를 트레네가 1945년에 작곡한 라메르 바다를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바다라고 했으니까 바다가 정답은 아닌 거겠죠. 이 샤를 트레네는 여러분 그 음악 아시죠? 제가 종종 들려드렸던 그리고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서 첫 순서로 소개해드렸던 곡이 4월의 파리라는 곡이었었는데 그 곡이 샤를 트레네가 작곡한 곡을 알렉시스 발센베르크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게 바로 제가 들려드렸던 음악이거든요. 방금 들으신 라메르는 세계적으로 히트한 샹송이죠. 샤를 트레네가 16살에 가사를 썼고 짧은 기차 여행 중에 옛날을 회상하며 곡을 썼다고 합니다. 어릴 때 여름을 보냈던 아름다운 바닷가를 담았는데요. 이 샹송을 영어로 번안한 곡이 Beyond the Sea라는 노래죠. 라멕 바다, Beyond the Sea, 바다 넘어. 자, 오늘의 정답은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허밍 코러스를 제임스 콜론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방송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895년에 일본의 이것 도시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죠. 마담 버터플라이. 오페라는 나가사키 이것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허밍 코러스는 미국에서 3년 만에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초초상 모습 위로 흐르는 곡인데요. 가사 없이 입을 담은 채 허밍으로 부르는 아름답고 슬픈 합창곡입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이것 도시 나가사키에 들어있죠. 이것 도시 어떤 도시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엔 비밀글로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테오도로 코트라우의 산타루치아 마리오 란짜, 테너 마리오 란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나폴리, 아까 전에는 나가사키를 말했는데요. 이번엔 또 이탈리아로 왔습니다. 나폴리만의 아름다운 이것 도시, 보르고 산타루치아를 찬미하는 내용이죠. 나폴리는 아름다운 이것 도시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3대 미항으로 부릅니다. 미항의 뜻인 아름다운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이제는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데요.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전에 온천이라고 답을 주신 분도 계시고 오답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이탈리아의 나폴리뿐만 아니라 제노바, 소렌토 역시 오늘의 정답으로 유명한 도시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인천, 부산, 울산.

부산, 여수 또 대표적인 목포. 그전에 목포 말씀도 많이 해주시네요. 이따가 외나무다리 힌트에서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시면서 목포에 이것 그럴 순 없습니다. 또 이곳에 가면 배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퀴즈의 정답이 이것이라는 이야기를 어저께 슬쩍 피디님께 미리 듣고는 그러면 마지막 힌트곡은 심수봉 노래로 해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노래죠. 명곡 중에 명곡이죠. 남자는 배, 여자는 이것. 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특히 이 시대의 가요들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노래는 참 잘 알고 좋아합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이것. 자,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초록색 우수님이 오, 비밀글 이렇게 보내는지 몰랐어요 하셨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비밀글 보내시는 방법. 자,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황선우 작곡의 설마 이 곡을 아마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돌아와요 부산 이것을 저도 몰랐는데 이 곡을 폴 모리아 악단이 연주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곡 제목과 원곡 가사에 나오는 부산 이것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정답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음악이었죠. 마지막 힌트 음악은 황선우 작곡의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폴 모리아 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발보드레님이 이 노래만 들으면 모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생각이 나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막 그냥 싱글벙글해지죠. 기분이 좋아서. 자, 정답과 관계없이 퀴즈에 참여

해주신 분들 가운데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입니다.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6369번님,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3270번님, 또 2000번째 문자 참여해주신 5866번님, 아, 세 분 다 항구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아, 5866번님은 폴 모리악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참 듣기 좋아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자,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어요.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아, 참, 이 노래를 또 이렇게 퀴즈 덕분에 듣게 됩니다. 우리 오늘 정답이 항구였는데 이 노래로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뷰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 어두새께 우리가 항구의 여름 들었죠. 사실은 그 네 곡 중에 저는 항구의 겨울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드온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 항구의 겨울 보내드렸습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품집 작품번호 118 가운데 두 번째 곡 인터메초 A장초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찌할 줄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앞에 친히 길을 내시는 주님, 주께서 하셨던 그대로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오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468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이장희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생명 진리 은혜 되신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없는 길, 몹시 사나워 모두 피하는 길.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인면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선명회 합창단이 부른 기쁜 소리 들리니 여수시립합창단의 곡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 투루바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희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이어서 유창원의 곡으로 그 자비하신 주님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황폐해진 제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함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꽃마리님께서는 다다음 주에 진중세례식에 참석하실 거라고 해요. 병사들 더위에 고생이 많겠네요 하셨는데 다다음 주면 그래도 조금 더 더위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언제든 병사들 참 고생이 많죠. 위에서 기도해 봅니다. 김명희님께서는 그 더운 폭염도 버티고 선선한 가을이 옵니다. 늘 은혜입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조금 기온이 달라졌는데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오신 스태핑님 청하신 나무엔의 찬양 함께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24장 왕 되신 주 보내드렸습니다. 최훈차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연님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청해 주셨는데요. 같은 곡을 조이포유에서 진영님께서도 청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하죠. 조수진과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피아워십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의 곡으로 함께하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12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모든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0: 나의 아내 거하라 워십 페스티벌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노형건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마침 이수원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몽돌처럼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보내주셨어요. 문자 감사합니다. 주영님께서는 오늘이겠군요. 우체국 식당 운영 18주년 되는 날이 지난 18년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식당 운영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강동우체국 구내식당 새롭게 단장함에 따라 새 식권으로 교체합니다 하고 알려오셨어요. 아, 우체국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18년 정말 긴 세월이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주영님 덕분에 맛있는 식사 드시면서 행복하셨겠습니다. 지영의 예배합니다. 신청곡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유리정은님 신청하신 박요한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돌봄은 감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구조의 문제다. 사랑이 있어도 자존심은 상한다. 책임을 다하면서도 억울함은 생긴다. 돌보는 이는 지치고 돌봄을 받는 이는 위축된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동반자라는 말은 때로 너무 납작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돌봄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노동과 미세한 감정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내미는 손을 비굴함 없이 고맙게 맞잡을 수 있을까? 나의 약해짐이 상대에게 짐이 아니라 함께 통과해야 할 삶의 과제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

주지현의 미술관에서 노년을 만났습니다 중에서 한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른이 된 걸까요? 손을 잡고 함께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박인수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황희숙의 솔로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얀 귤꽃님께서 휴가 다녀오신다고 했었는데 백두산 천지에 다녀오신 거군요. 2012년도에는 겨울에 백두산을 보았는데 확실히 영상의 온도가 멋지네요. 영하 40도대에는 솔직히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추워서 울며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귀한 날씨 주시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시 한번 반하고 왔습니다.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아, 백두산 정말 가보고 싶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람파스콰이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실황 앨범에서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할인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 사이버 대학교.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3: 자연 한알
4: 이명희의 내

감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신예숙님께서 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목소리 상점의 하루의 은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0: 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선수화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낮의 더위가 너무 강해지면 식물들은 잎에 난 작은 숨구멍을 잠시 닫는다고 합니다.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햇볕을 무작정 견디기보다 잠시 문을 닫고 자신을 지키는 거죠. 식물이 숨구멍을 닫는다 해서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닐 거예요. 오랫동안 푸르름을 지키기 위해 힘을 아껴두는 거. 우리 삶의 푸르름 역시 잃지 않으려면 이런 완급 조절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오늘도 힘을 낼 때와 아껴둘 때를 지혜롭게 헤아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수술 사이버대에서
1: 수실역자
0: 나의 꿈을 숨 실력 발휘 쏴
1: 수실역자
0: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1: 쏴 숭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만 캐롤 느낌의 곡이라니. 벌써 성탄절이 다가왔나요? 느낌만이라도 벌써 추워진 것 같아요. 같이 걷자님. 심리적으로나마 시원함을 선물해 드렸다면 다행입니다.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들으면 맞아요.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함께 흐른 곡은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새벽에 자는 사이 추울 정도였습니다. 날씨가 새벽에는 춥고 낮에는 찜통더위예요. 어여쁜 자연님. 예, 그런데 이런 날씨,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고 한낮 무더운 때가요. 벼이삭이 여물기에 최적의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요 며칠 청취자분들이 주시는 아침 사연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로. 아침에 시원해지니까 이제 좀

할것 같다. 갑자기 이렇게 공기가 바뀌다니 신기하다. 또 에어컨 안 틀고도 푹 잘 잤다. 매일 나누어도 지루하지 않은 얘기들이죠. 우리가 대단한 여름을 보냈기에 가을 아침 같은 이 청량한 공기가 더 큰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문자로 사연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강화 갈멜산 기도원 말씀 집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요. 평화님의 신청곡입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 갈 땐 온도가 30도였는데 지금은 23도입니다. 낮 시간엔 아직까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선함에 감사합니다. 뮤직아줌마님 듣고 싶어 하신 곡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였습니다. 백합님, 입추의 절기 덕분인지 팔이 썰렁한 시원한 아침이에요. 하늘은 청명하고 어찌 이리 날씨가 달라질 수 있죠. 오늘도 버스 운전대에 앉은 남편 하루 종일 안전운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 백합님의 남편분이 버스 기사님이시군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백합님께 신청곡 띄우고요. 잠시 후에 묵상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삼복더위에 유독 기운이 빠진다면 그건 몸만의 피로가 아닐지 모릅니다. 마음에 쌓인 오만 가지 걱정이 어느새 몸으로 옮겨앉은 탓 아닐까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린다지만 그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내가 붙들지 않으면 스쳐 지나갑니다. 흐르는 물처럼 걱정을 흘려보내는 여백, 곧 생각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오늘 미리 살아내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내일을 붙잡느라 오늘이라는 선물을 놓치곤 하지만 내일을 붙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월요일에 심장 발작이 잦아진다는 통계처럼 쉼없이 달려온 마음은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몸의 통증은 영혼이 보내는 정직한 언어. 과열된 엔진을 길가에 세워서 식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멈추어 쉼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 지금 걷는 이 길에서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걱정은 기도의 자리에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추어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쉬었다 가세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선선해서 문을 닫았네요. 며칠 만에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하늘도 예쁘고 날이 좋습니다. 핫종님. 뒷자리 5284 문자 주신 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즐겁게 청취하면서 집 근처 공원 산책 중인데요. 현재 기온이 20도, 조금 추운 것 같아요. 하늘도 맑고 높고 푸르릅니다. 예,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와 더불어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많이 주시는 얘기가 하늘이 높아졌고 푸르러졌다. 예, 정말 가을이 오고 있나 봐요.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도 이런 것 같죠? 사뿐사뿐 오고 있어요. Whispering Hope, 희망의 속삭임. 이 곡도 사뿐사뿐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상큼한 아침 공기와 함께 희망의 나날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동그라미님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종교는 없어도 매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침 방송을 듣는다. 이른 아침과 잘 어울리는 그의 방송 멘트가 청량감 있고 참이슬 같은 영롱함이 느껴진다.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들으니 천국이 따로 없다는 어느 신자의 말이 기억에 생생한 이 아침. 오래도록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프로그램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뒷자리 3010 쓰시는 분. 일기장에 쓰여진 담담한 내 고백과도 같은 사연에 감사드립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 시간을 들으면서 천국과 같은 시간을 경험한다는 한 줄이 큰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끝곡 이 곡이 흐르는 약 3분 동안도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댄 포겔버그의 롱가 준비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그 어떤 새가 날았던 것보다 더 높이, 하늘에 별이 있었던 시간보다 더 오래 나는 당신을 사랑해 왔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사랑을 약속하는 노래 롱가 남기면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수요일 아침 1부 닫겠습니다.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 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 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유진입니다. 요즘 하이록스라는 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달리기와 근력 운동을 번갈아 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썰매를 밀고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는 등 꽤나 힘든 운동인데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 운동이 인기인 이유는 단순히 재밌어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나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에는 못하던 동작을 해내고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들다 보면 나 꽤 괜찮은데? 하는 자신감도 생긴다죠. 오늘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하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냈다는 경험 하나가 하루를 움직이는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0: life.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은 본조비의 It's My Life였습니다. 굿모닝 주디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여러분, 그 성취감이라는 게 동기부여가 엄청 되는 거 아시죠? 진짜 작은 목표라도 이루고 나면 그 쾌감이 금메달 딴 것 마냥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거창한 목표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가볍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공기가 좀 시원해진 날은 점심 먹고 산책 한번 다녀오는 거, 몸을 움직이는 거, 이런 목표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주디스는 어떤 걸 해볼 예정인가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취감을 많이 느껴보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5: 세라하임.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0: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선선해진 날씨만큼이나 상큼한 곡이었어요.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였고요.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0337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주디스의 소소한 오늘의 도전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박미현님은 오늘 하루 저는요 감사일기를 적을 생각이에요 하셨고 오 쿠쿠님은 요즘 수영장까지 걸어다닙니다. 땀은 나지만 하늘도 예쁘고 탄천길도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땀 흘린 만큼 그 수영장에 탁 들어갔을 때 소름 돋는 시원한 맛이죠. 이거 진짜 해본 사람만 아는 건데 얼마나 상쾌하실까요? 여신야님, 효진님 전 오늘 점심 먹고 산책이라도 해보려고요. 밥만 먹고 앉아있지 말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동참할게요. 오늘 점심에 걸으시는 분들 우리 다 손잡고 함께 걷는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신청곡 이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밤사이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지금도 선선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열대야도 또 주춤했다고 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지금 태풍이 한 개도 아니고 무려 세 개가 동시에 북상 중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으로 태풍 3개가 빙빙 돌고 있는데요. 이미 제13호 태풍 돌핀은 중국에 상륙한 뒤에 어제 아침 열대저압부로 변질이 됐고요. 또

태풍 페이러우는 내일쯤 관부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제15 태풍 차놈은 오늘 내일 사이에 일본을 가로질러 관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세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놈은 내일 새벽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돼서 동해상 쪽으로 빠져나올 것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떨어졌고요. 전북 장수는 지금 15도 안팎으로 꽤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한낮에는 또다시 한여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청주, 광주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1도, 원주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과 태풍 차놈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늘부터 모레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가뭄이 극심한 경남 지역에도 10에서 40mm 안팎의 단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도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 소식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2도, 부산 23.2도, 광주 21.3도, 대구 21.6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You know I want you.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했어요. Die with a smile이었고요. 요즘 또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핫한 배우죠. 젠데야와 잭 에프론이 함께한 곡 Rewrite the Stars 5395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진짜 20도 초반이면 20도 한 22도 이런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고로 아빠님도 와우 시원해요. 하늘도 참 예뻐요 하셨고 해피해피님이 아침 기온 무슨 일인가요? 며칠 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약간 비현실적인 기분마저 듭니다. 더욱 상쾌한 기분으로 오늘 하루 잘 보내볼게요 하셨어요. 진짜 반가운 선물 같지 않나요? 무더위 잘 견뎠다.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다.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감기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목이 칼칼한 게 조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요한님, 낮에는 햇볕이 따가워서 덥지만 가을 곡식이 익어가는 데는 최고예요.

풍년을 기대하며 하셨는데 그저 풍성한 작물을 생각하면 또 햇볕도 참아주게 됩니다. 풍년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한다 하는 느낌?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Less 0270님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0707님 Ben Folds 5의 Still Fighting It 들어보죠.

0: 노래 한 곡으로 오늘의 마음을 산뜻하게 갈아입어보세요. 마음에 닿는 멜로디가 하루 종일 설레는 마음을 데려올 겁니다. 하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적재의 별 보러 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특별한 우주쇼가 펼쳐진대요.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목요일 새벽까지 시간당 100개의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러 갈 순 없지만 마음만은 이미 별빛 아래 있는 우리. 우리 같이 이 노래 들으면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재의 별 보러 가자. 이 노래 뒤에는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그리고 이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1: 찬 바람이 조금씩

0: 하디와 음악 쿠디, 적재의 별 보러 가자에 이어서 오늘의 청취자 쿠디송은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이 두 곡이 오늘 경합을 했습니다. 치열했는데요. 오늘의 쿠디송은 경서 밤하늘의 별을 이었어요. 보내주신 사연 중에 박미현님께서 아름다운 노랫말, 멜로디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경서 밤하늘의 별을 골랐어요 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거 가사 검색해봤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별을 따다 드릴 순 없지만 우리 함께 오늘 밤 펼쳐지는 우주쇼 기대하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연님께 오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대

0: 영어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스페셜 DJ 저 하효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끝곡은요, 실비아님께서 청해 주신 곡 준비했어요. 메리 매닐로우의 Some Kind of Friend.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린 2부에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제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가능성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 가운데 긴밤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할 정도로 심각해진 경남 지역 가뭄에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밀양과 양산, 하동 등이 제한 급수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의 소방력이 용수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찾아가지 않은 로또 복권 당첨금이 1년 후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종이 복권을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로또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마라탕 한 그릇당 나트륨 함량이 하루 기준치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마라탕 국물은 가급적 먹지 말 것을 권유했습니다. 4억 3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이 넘게 드는 영국의 해저 전력망 사업 그린링크가 전 세계 해리포터 팬들의 항의로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해당 경로가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집요정 캐릭터 도비의 무덤 기념물을 지나간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와 프린스턴대 공동연구진의 조사 결과 어린 시절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은 성인이 된 후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2도, 대구 31도, 전주 33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0: 헌트릭스의 골든 들으면서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8946님께서 병원 가는 길인데 엄마 하디 목소리가 들리네요. 반가워요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하효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퀴즈콕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시죠.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영국의 해저 전력망 공사 노선까지 변경하게 만든 가상의 무덤이 있어요. 영화 해리포터에서 해리를 돕다가 죽음을 맞은 집요정의 가상 무덤인데요. 팬들이 이곳을 지키기 위해 항의하면서 결국에 공사 노선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이 집요정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도비, 2번 골룸. 정답과 함께 이거 궁금해요. 주디스가 가지고 싶은 초능력이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세요. 총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사랑아.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의 아침. 아, 방금 들으신 곡은 비비의 밤양갱이었고요.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이게 그 오늘 퀴즈 곡의 힌트송이었어요.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비비의 밤양갱. 정답은 1번 도비였습니다. 오늘 근데 그 2번 골룸 골라주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도비가 뭔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도비는요. 해리포터,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인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만큼 충직하고 순수한 집요정 캐릭터로 나오고요. 아, 이 도비의 가상무덤이죠. 이게 영국 그 해변에 해리포터 팬들이 직접 조성한 기념 장소가 있대요. 이 장소를 지키고자 이제 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해저터널 공사도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도비였고요. 제가 퀴즈와 함께 여러분이 갖고 싶은 초능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역시 지금이 또 출근 시간이잖아요. 출근길에 간절해지는 그 능력 있죠. 순간이동. 5850님, 저는 순간이동 능력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퇴근 너무 오래 걸려요 하셨고 3381님은 퇴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도비는 자유예요 라고 이 명대사 한번 날려주셨네요. 도비는 자유예요. 이게 해리포터에 나오는 대사거든요. 유명한 대사. 그리고 순간이동 초능력 있다면 휴직 기간 동안 해리포터에 나오는 빗자루 타고 여기저기 여행하고 싶어요 하셨네요. 이것도 순간 이동의 일종인 거죠? 진짜 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1위는 이 순간 이동이에요. 핸디맘님은 아픈 사람 고쳐주는 능력 가지고 싶으시대요. 진짜 마음도 좋으시다. 5709님도 해리포터 딸들하고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저는 꼭 받고 싶은 능력 있다면 우리 작은 딸 얼굴 안면마비가 살짝 있는데 고쳐주고 싶으시대요. 이 간절한 마음 알죠? 어머, 영시미님은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요 하셨는데 이 이유가 웃깁니다. 거짓말하고 여친하고 놀러갔다가 뒤늦게 별스타로 저에게 들킨 아들과 지금 무건수행 중이시래요. 그래서 사람 마음 읽는 능력, 우리 아드님 마음을 읽고 싶으셨구나. 아, 근데 그 침묵 안에 이미 엄마의 능력이 발휘가 됐습니다. 아드님 아마 지금 무서워서 이렇게 호돌돌돌 떨고 있지 않을까. 우리 어설픈 무건수행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드님 맛있는 거 사와서 엄마한테 싹싹 비세요.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콕 정답은 1번 도비였고요. 방금 말씀드린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기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시아의 Unstoppable.

흔들흔들 하면서 함께 신나게 들으셨죠? 7976님 신청곡이었어요. 스티비 원더의 파트타임 러버였고요. 이전에 들으신 곡은 시크의 루프릭 8760님 청해주셨고 아, 찰리푸스와 메간 트레이너가 함께한 마빈 게이까지 신나게 함께 들었습니다. 아, 아까 그 우리 퀴즈콕 시간에 초능력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처 다 소개를 못 드렸는데 마녀삐아님은 강아지들 언어를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2년 된 사람의 탈을 쓴 우리 집 강아지 가끔 방언 터지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요. 어제도 산책 시간에 막 질주하더니 간식샵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으라더니 자기가 손으로 터치해서 간식도 골라요. 진짜 아무래도 사람이야 하셨는데 이거 아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걸요. 저는 반려식물을 키우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물을 주는데도 왜 시드는 걸까요? 이 친구는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강아지는 이 온몸으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 저기 육포 결제해라 뭐 이런 느낌 이런 하고 싶은 말을 온몸으로 다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쟁이네요. 아,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지금 시간 8시 34분 지나고 있어요. 9시가 다 돼가네요 벌써. 동경님께서 저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입니다. 손님들 태우고 좋은 날씨에 좋은 선곡 BGM 삼아 운전하니까 일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엄마 손님들에게 안전한 발이 되어주시고 또 음악까지 즐길 줄 아는 우리 멋쟁이 기사님. 아, 오늘은 그 특별한 드라이브길에 어울릴 만한 배경음악 깔아드릴게요. 금강초롱님 청해주셨네요.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All for one, I swear 였어요. 돌덩이님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출근하기 싫어요. 여행 가고 싶다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출근하기 싫고 여행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여행도 가고 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 같은 마음이니까 이 마음 잘 여행 언젠가는 내가 가야지 하면서 좀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6981님께서 잠실에서 여의도 방향, 여의도 가기 전 길목에 차량이 완전히 전소돼서 소방차랑 경찰차 출동했대요. 잠실에서 여의도 방향 차량이 엄청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위해서 안내해 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우리 6981님 도로요정님께서 정보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잠실에서 여의도 방향 가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요정님 감사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아, 이 노래 들어볼게요. 보람님 청해 주셨어요. 사라 바랄리스의 Love Song.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 앤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3: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과 함께하고 있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아, 1475님께서 살인적인 더위가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었어요. 야호! 가을이여 어서 오라! 하셨는데요. 가을가을한 멜로디 준비했습니다. 2452님 청해 주신 곡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선물같이 찾아온 선선한 바람처럼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